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3: 둘째,
4: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셋째,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3: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4: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TBS 교통정보
7: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노들로 한강대교 쪽으로 여의 2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1, 2, 3차로와 연결되는 왼쪽 광교터널은 현재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20분 전 광교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이고요. 4, 5차로와 연결되는 오른쪽 터널만 통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뒤로 둔대분기점부터 무려 13km 구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탄터널은 4,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이후 서울요금소 3, 4차로와 양재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삼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사이 기온이 다시 조금 올라서 그런지 가을빛도 한층 짙어진 것 같은데요. 이 길을 걷다 보면 은행나무 아래 노란 열매가 떨어져 있고 감나무에 매달린 감들은 제법 붉고 토실토실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록빛이 남아있었는데 어느새 가을이 꽤 깊어졌네요. 참 신기하죠. 나무들은 참 부지런해요. 꽃 피울 때 꽃 피우고 잎을 키울 때 키우고 이제는 열매까지 익혀놓았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아침부터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보내나, 휴일은 언제 오나 미리 걱정부터 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너무 멀리 내다보진 말자고요. 감도 하루아침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 천천히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호의 복소. 9월 21일 월요일 첫 곡, 한영의 가을 시선으로 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아침에 길 걷다 나무를 보니까 이 계절은 자기 할 일을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월요일만 되면 이번 주 일정부터 쭉 떠올리는데 말이죠. 나무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오늘 해야 할 일만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보내고 나면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조금 더 성큼 다가오잖아요. 오늘 3부 함춘의 수다에서는요, 조용필, 김현식, 심수봉, 이문세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과 함께 수많은 명곡을 함께 만들어 온 기타리스트 김광석 선배님 모셨습니다. 멋진 연주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사익 선배님 좋아하시는 많은 그 팬분들께서는 이 기타리스트 김광석 씨를 모르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정말 장사익 씨와 함께 많은 공연들에서 그분의 음악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었던 멋진 명품 연주자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TBS 삼촌호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문 50원이 필요하다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궁금하긴 해요. 이 돈이 쌓일까?

0: 쌀면 어디에 사용될까? 무료 가능한 앱이 있습니다. TBS 앱 있고요. 아니면은 그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말들 찾아와 주십시오. 똑똑똑 녹화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고요.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찍으시면 선곡표 그리고 함디의 다양한 주변 소식들, 현우 PD는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요. 가릴 건 가리고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오셔가지고 그냥 보고만 가실까? 아니면은 의견 그리고 사연, 신청곡 이런 거 잔뜩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 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1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배칠수 이름이 참 요즘 제 주위에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언제 한번 만나서 냉면 먹어야겠습니다. 이미 배 추억의 저죠. 그리고 루비너입니다. 한마디만 말해주.

함춘의 폭성 함께 오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수다 떨다 왔어요. 토요일 날 저희가 일정이 있었거든요. 얼굴도 빨갛게 익고, 정말 햇볕은 뜨겁고 바람은 서늘하고, 네, 부평에 위치한 캠프 마켓에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시인과 천장. 근데 공연을 하면서 기분이 참 좋았던 부분이요. 저희 2집 앨범 자켓 사진이 고양이가 있는 앨범이 있고요. 또 어느 사진을 보면은 언덕에 양철 지붕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금음다리 하나 떠 있죠. 그런 앨범, 그런 그림을 저희가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공연할 때도 백이라고 하는데 뒤에 그런 배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 공연을, 엊그저께 공연을 하는 무대에서 앞면을 바라보니 그 양철 지붕 집은요, 아파트로 변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위로 엊그제는 정말 반달이 탁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날 낮에 있었던 피곤함들이 쫙 사라지고 함께 오셨던 많은 분들과의 시간들 너무 좋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싱어 천장 공연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있을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감사함과 떨림과 설레임 함께했던 시간이었어요. 500의 집사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출첵합니다. 제가 목요일에 넘어져서요. 새끼손가락이 뼈가 뼈가 부러지고 옆에 두개 골절 수술하고 이제 출첵했습니다. 와, 어떻게 넘어지셨길래?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또 뭐, 우리 양이들 피하려다 그렇게 되신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괜찮으신 건가요?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고는 중이시겠죠? 아이고,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조그만한 이 가시 같은 게 박혀도 아픈데,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 양이들은 누가 집사 역할을 해주실까요? 계실까? 아이고, 많은 분, 양이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도 기다리고요. 얼른 회복하십시오. 유기님께서는 추석이 있는 이번 주 시작이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번 추석 또 어떠 기냥저냥 돌아다니면서 지낼까 그러고 있습니다. 왜요, 유기님? 유기님 활동가시잖아요. 바쁘시잖아요. 응? 저기 영웅이도 가야 되고 시인과 춘향도 오셔야 되고 용필행님 것도 또 보러 가셔야 되잖아. 없나 그런 건? 이 그냥저냥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요. 걸음걸음 하시는 데마다 멋진 기록이 남는 거 아닐까요? 물론 혼자 차례상 지내고 부모님 계시는 낙교모도 가고. 그러시군요. 폭성과 함께 할게요. 예,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셔야 기운이 납니다. 저희도. 아유, 목이 담매네. 1387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선선해서 일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어제 이사 한 짐입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젠 전기도 반밖에 안 들어오나? 모니터가 안 켜져 있네. 이야, 이게 안타깝네. 혹시, 와. 저도 조만간 요거 한번 해야 되는데 저걸 받아갈까요? 이삿짐 전화번호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날 더웠을 텐데.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야, 4636님께서는요. 안녕하십니까? 모래시계 모래는 한꺼번에 아래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듯 반드시 좁은 목을 지나야만 하죠. 하지만 통과하면 곧 넓은 자리로 흘러내립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 막힌 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막아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도 만나고 친구와 우정도 나누는 통로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 편히 드시라는 이야기죠. 편하게 막히는 건곧 좋은 일들을 위한 준비라는 시간.
좋습니다. 그러게요.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은 이런 답답함도 조금은 마음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길이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오늘 내내. 저도 평소보다 한 20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은데, 엊그제 방송한 그 내용을 착 듣고 오면서,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에는 이런 기다림 당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마음을 드시면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그런 맡길 때 이런 길들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부산 동구에 위치한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이 어종이 어제까지 사흘째 출몰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18일부터 모습을 드러낸 이 어종, 갈색 외형의 크기가 약 3.5m에 달한다고 하네요. 오, 제한키두배 정도 되네요. 이 국립수산과학원은요, 스스로 바다에 돌아가게 두라는 권고를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무리하게 포획하기보다는 지자체와 함께 안내방송을 하면서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까이 다가가는 건 위험하겠죠. 3.5m니까요. 얼마나 한 거야. 죽, 와.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몸은 단단한 비늘로 덮였고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 바다 생물은 무엇일까요? 뭘까?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상어, 2번 자갈치. 자갈치, 이게 3.5m 되는 자갈치. 이야,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자갈치가 이빨이 있죠? 없나? 자신이 없네. 나를 안 보네. 몸은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고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바다 생물을 맞히는 퀴즈입니다. 오늘의 함 퀴즈. 보기는 1번 상어일까요? 2번 자갈치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필요한 샵 0951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 확률도 높을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준비했습니다. 조관우, 상어를 사랑한 인어, 그리고 조규찬입니다. 상어.

삼촌의 폭성 함께 오겠습니다. 조건우 상어를 사랑한 인어, 조규찬 상어까지 음악을 보내드리면 어떡해요? 그냥 답을 그냥 거저 드리는 거죠. 오늘 함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이요. 1번 상어라고 하네요. 자갈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3.5m짜리 자갈치면 많은 분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게 천연 아쿠아리움?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어가 무게가 300kg에 달한다고 하고요. 상어 종류 중에 무태상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백상아리보다 위험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공격 사례도 있는 만큼 절대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645님께서 1번 상어입니다. 부산 북항에 무태상어 나타났다고 해서 뉴스에서 봤어요 하셨고요. 축하드려요. 마친 걸. 4039님께서 네, 정답은 1번 상어이지요. 들은 왔지만 나가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수찬님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비행기가 스스로 뒤로 못 나가잖아요. 비행기인가 상어가? 지가 뒤로서 못 나가고 앞으로만 가는 것. 자, 3983님께서는 조수만큼 난이도가 공포스러운, 그건 맞습니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함 퀴즈 정답 상어입니다. 그 상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오, 그 상어도 길 잘 못 들어와서 어리둥절할 것 같네요. 이 평소에 TBS 잘 들었으면 길을 잘못 들 일 없었을 텐데 어떡하죠? 어떻게 홍보를 할까요? 이 수중세계에 있는 생물들에게는 TBS를 어떻게 전파를 통해서 알려줄까? 방송이나 잘하라고요? 알겠어요. 9458님 정답 상어요. 오랜만에 외근 중인데 야, 이 날이 너무 좋아. 이대로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뒤숭숭한 마음뿐이네요. 감미로운 목소리 좋은 음악에 대신 마음을 달래봅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아유. 8364님께서 답은 1번이요. 우리 아들 아기 때 수족관 가서 상어 보고 큰 물고기라며 크크크 무서움을 모르던 시절이네요 하셨죠. 저는 상어를 실제 본 게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럴 때는 뭐 아버지 따라서 강원도 동해 바다 놀러 갔죠. 제 고향이기도 한 곳에 가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친구분하고 같이 약주 한잔 드시면서 저희 친구에게 저와 친구에게 회를 한 접시 사줬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와, 이게 무슨 회예요? 먹고 났는데 상어회라는 거예요. 아, 근데 찝찝한 거 있죠. 그래서 나와서 상어회? 그러고 나왔는데 그 수족관에 정말 제 팔뚝만한 크기의 상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상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어를 보면 큰 물고기라고 안 하고요. 저는 상어 보면 맛있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저는.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557님 1번 상어. 아기 상어를 좋아하던 아들이 군 입대를 한답니다. 아이고. 그래도 더위가 한풀 가라앉은 후에 가서 훈련을 받게 돼서 조금은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정말 군대를 보내는 부모님 마음 찢어지죠. 아, 그래요. 뭐 신청곡 하나 보내시면 할 텐데 신청곡 보내신 것 같은데 아까. 네,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고요. 4333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상어입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 3m가 넘는 상어가 나타나자 아기 상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회사의 주가가 때아닌 급등세라고 하네요. 연관이 있나 봐요. 아기 상어.
재밌는 일 같아요. 하시면서 문자주셨습니다. 자, 7557 그리고 4333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왜 그런지는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두 분의 성함과 주소를 선물을 보내는 곳에 전달 드려야 이 선물이 제대로 배송이 될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면서요. 저희가 선물과 함께 음악도 보내드립니다. 더 클래식 노는 게 남는 거야. 그리고 이승환입니다. 멋있게 사는 거야.

0: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2: 야 이런 테마가 나오네. 아, 이런 멋있네요. 멋있게 사는 건데. 이승환 멋있게 사는 거야. 1번은 미국서 녹음을 해왔죠. 예, 기타를 연주한 미국의 연주자 마이클 탐슨은 우리나라의 기타리스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무슨 영향을 줬냐고요? 이분이 장비 비싼 거 쓰기로 유명하거든요. 야, 미국 드나들었던 그 당시의 뮤지션들 그 양반이 쓰는 악기 보면서 그렇게 하면 그 소리가 나는 줄 알고 다 엄청나게 샀죠. 저요? 저도 했죠.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연주를 하는 그 모습. 아, 한때 유행이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와, 이승환 씨 돈 많이 썼죠, 이 앨범. 9934님께서, 아, 어젯밤 제주 콘서트, 아, 방송 나온 거 잘 봤습니다. 보셨군요. 저도 늦은 시간 11시 반? 쯤에 시작했나? 12시 다 돼서 시작했나? 아, 잘 봤습니다. 좋던데요. 제주도의 그 향이 멀진 풍기는 아주 정겨운 방송이었고요. 그 스튜디오를 꽉 채웠던데 진짜 그 보조석까지 쫙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고 합니다. 제주도로 오는 길에 말씀해 주신 부평 페스티벌도 지난 토요일에 가서 시인과 촌장 두 분의 너무나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대구 콘서트도 행복한 추억. 아니, 감사하긴 한데 좀 죄송하네요. 아, 10월 31일 대구 북구문화재단에서 공연을 하죠. 한 400석 정도 된다고 해요.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희와 그리고 박학기 함께 공연을 만드는데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음악은 음향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한 400석 정도 되는 그 극장의 규모도 너무 좋고요.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이번에는 정말 멋진 엔지니어와 함께 그 공연을 만듭니다. 그래서 400석 정도의 규모도 울려 퍼지는 소리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는 게 너무 힘드시겠지만 티켓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티켓 가격 저렴하고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연을 준비하고 또 기획을 하고 있는 공연이어서 가격은 적당한 선에서 5만 원에 안 넘어갈 것 같고요. 2만 원은 넘을 것 같고요. 4만 원 아래일 것 같은 그 느낌 아세요? 4만 원과 2만 원 사이. 다 팔렸을 것 같기도 해서요. 참 아쉽습니다. 오시면은 또 저희가 좋은 무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1320님. 제주도에서 방영한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시인과 천장 출연한 영상 잘 봤습니다. 그 시간은 낮이었을 텐데요. 보셨군요. 관객들의 환호와 함께 연말 가요대전에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낯을 가려서 그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유, 또 마음이 더 짜릿하네요. 그런 재미도 있고요. 문자 주신 내용마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건 인지상정이겠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 끝곡으로요. 아까 군입대 하는 아드님이 좋아한다는 곡 올려봤습니다. SG 워너비 라라라고요. 이 곡은 7557님이 아들이 좋아한다고 신청해 주셨네요. 이 곡 듣고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중원터널을 주고 묵간 지점에서는 약 40분 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전차로를 통제했다 말았다를 반복하며 처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충주분기점부터 5km 구간 서있다시피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왼쪽 광교터널 안에서는 사고 처리가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4, 5차로와 연결되는 오른쪽 광교터널만 통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뒤로 군포부터 11km 구간 정체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나들목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3, 4차로가 통제 중이고 뒤로 부천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한남나들목 부근에서는 방금 전 승용차가 전복된 사고가 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주셨어요, 이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2: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테일러. 이 제임스 테일러가 1977년에 발표한 명곡이에요. Your Smiling Face라는 곡이고요. 전 개인적으로 제임스 테일러를 정말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 들었던 핸디맨이라는 노래로 처음 그분의 음악을 알게 됐는데요. 이후로 들었던, 접했던 많은 음악들이 지금도 그분의 공연 영상 그리고 제 플레이리스트에는 그분의 앨범이 쭉 들어있죠. 제임스 테일러의 명반 JT에 수록되어서 빌보드 싱글 차트 상위권에 올랐던 이 노래는요, 그 특유의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연주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이 곡 들으면 제임스 테일러의 그 물 흐르는 것처럼 그 유려한 핑거피킹과 박자감에 감탄이 절로 나와요. 어쿠스틱 기타 한 대가 뼈대를 단단하게 세우고 그 위로 브라스, 피아노 그리고 쫀득한 베이스 리듬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위에 얹히는 제임스 테일러의 담백하고 편안한 미성이 듣는 이의 굳은 표정을 절로 사르르 녹여줍니다. 이 곡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밝혀주는 소중한 사람의 미소를 노래하죠. 당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볼 때마다 나 역시 웃음 짓게 돼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라는 순수한 고백처럼 따스한 미소 하나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정하게 전해줍니다.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여는 월요일 아침, 제임스 테일러의 이 싱그럽고 기분 좋은 어쿠스틱 멜로디에 발걸음을 맞추시면서 거울 속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미소 하나 먼저 선물하는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Your Smiling Face.

0: 저와 함께 음악과 인생에 대해 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한판 수다를 나눠봅니다. 함춘호의 수다. 조용필, 김현식, 전인권, 이문세, 신승훈. 저랑 많이 겹치죠? 맞아요. 저하고 한 공간에서 연주를 정말 오랜 시간 함께했던 연주자예요. 수많은 가수들의 음악에 기타로 함께 해온 분, 50년 동안 기타를 연주하면서 정말 엄청난 곡이 넘는 녹음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기타리스트. 혹자는 가수 아니신가요? 하는 분도 계신데 이분이 먼저십니다. 그 가수 김광석은 애기입니다. 기타리스트 김광석 선배님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1: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김광석입니다.
0: 기타로 먼저 한번 하시죠, 형님. 기타로 소리 한번 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0: 야, 기타리스트 김광석입니다. 본인 소개 형님 이렇게 좀 많이 해보시나요?
1: 내 소개요?
0: 네.
1: 안 소개하는 게 힘들어요.
0: 그래요?
1: 예.
0: 보통 말씀하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은 그 기타를 치는 게
1: 전
0: 편하세요?
1: 공연하다가도 말하면 기운이 다 빠져.
0: 기타 연주할 때가 더
1: 예.
0: 좋으신 거죠?
1: 그렇죠.
0: 아직도 기타에다 마이크를 대는 게 편하신 거죠?
1: 아무래도 다 괜찮아요.
0: 자, 오늘 잘못하면 방송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 드리면은 말씀 안 하시고 기타를 계속 칠것 같아요. 지금도 큰일 났네. 언제 내가 말하지 싶을 만큼 계속 기타 연주를 하시네. 그냥 연주만 계속할까요? 싶은 마음이 드는 너무 멋진 소리를 내주고 계신 우리 선배님이시고요. 자, 지금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기타리스트 김광석 씨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뭐 가수분들은 정말 우리 선배님 너무 잘하시는데 혹여 노래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신청하시면은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야.
1: 제가 저 고등학교 때
0: 네.
1: 그때 해 뜨는 집이 유행했잖아요.
0: 네네.
1: 그게 노래가 안 돼서 그때 포기했어요. 그때까지 노래하다가 해 뜨는 집이 이게 동양 사람한테는 잘안 되잖아요. 키가. 그거 보고 때는 노래 그때 포기했어요. 일찌감치.
0: 제가 뭐 형님한테 노래 해달라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길게 또 장황하게 말씀하십니까? 노래 시키지 않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기타리스트 김광석님께 궁금한 점, 또 목격담, 추억 있으신 분들. 아,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가, 소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사익님하고, 인연이 정말 깊습니다. 장사익님의 왕찐 팬분들은 우리 기타리스트 김광석님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왜 나오셨는지는 조금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을 김광석님의 음악 세계로 초대를 해볼까 합니다. 밖에 또 요번에 김광석님을 이 방송국으로 또 모셔준 또 좋은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별수 없을 텐데요. 야, 자, 궁금한 이야기들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벌써 형님을 반기시는 분들이 많이
1: 아,
0: 계시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글몇개 읽어볼까요?
1: 예.
0: 푸른돈님 음악 좋아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누구신지 너무 궁금한데, 왠지 구름 위에서 잠시 땅에 내려오신 듯한 김광석님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 같아요, 형님? 구름 위에 계시다가 신선계에 계시다가
1: 아유, 너무
0: 인간계로 내려오신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1: 저한테 과분한 얘기 같은데요.
0: 우리 PD는 딱 뵙자마자 도인이 오셨는 줄 알았어요.
1: 아,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요. 어눌해요.
0: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함께 모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1: 예.
0: 형님이 또 함께 해주신 우리나라 음악계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지 아빠빠님 또 애청자신데, 와, 현재 진행형 신화의 주인공이 나오시다니, 오늘 신화와 신화가 만나는 역사적인 날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잡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형님. 어느 기타리스트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그런 거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본 적 있지 않으세요?
1: 예, 그런 거 있죠.
0: 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1: 예.
0: 예. 혹시 뭐 영향받은 기타리스트 있으세요?
1: 저는 뭐 영향 받았다기보다는요. 제가 중학교 때는 벤처스 좋아했고, 다
0: 벤처스.
1: 그랬죠.
0: 네.
1: 그다음에는 이제 산타나 좋아했어요.
0: 아,
1: 산타나.
0: 형님 기타 이제 톤을 들으면 산타나 이
1: 예, 이게.
0: 느낌이 나. 기타도 산타나가 치던 기타 비슷한 거 치지 않으셨어요? 그거 뭐였죠, 형님? 그게? 일렉트릭 기타.
1: 그때 S 주셨어요, 저는.
0: SG 치고 또,
1: S볼도 치고,
0: 레스폴도
1: 레스폴.
0: 치고,
1: 뭐 하나 산타나가 지동기탄 다 따라서 졌어요.
0: 그렇죠.
1: 야마하도 치고.
0: 야마하도 치고.
1: 그다음에 PRS 치고.
0: PRS. 네. PRS라는 기타를 정말 산타나가 애용했던 것 같은데. 네.
1: 후반기에 그랬죠.
0: 후반기에 그랬죠. 네. 톤도 비슷하게 내셨습니다. 네. 아, 네. 기타만 따라 하셨나요? 네. 기타를 치는 것도 따라 하셨던 것 같은데.
1: 아유, 흉내본데요.
0: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기포 가는 가을날 김광석님을 라디오 방송에서 듣는 첫 경험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완전히 지금 담아놔야 됩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션 활동을 라고 하죠. 세션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수들의 음반을 작업하는 전문 연주자를 세션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오래 하셨죠?
1: 제가 22살 때부터 했어요. 와,
0: 얼마나 기타 연주가 빼어나셨습니까?
1: 77년일 거예요 아마.
0: 그렇게 하셔서 지금 아까 기록을 봐서는 엄청난 곡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가수들 많으시잖아요.
1: 많죠.
0: 아까 소개할 때 뭐 조용필, 주현미, 신승훈, 전인권. 전인권 선배하고는 들국화를 또 같이 하셨습니다.
1: 네, 들국화에서. 원래 제가 들국화 창단 멤버예요.
0: 아, 네. 그래요?
1: 네.
0: 근데 왜 관두셨어요?
1: 아니, 그때 제가 녹음하느라고 네.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갑자기 누가 날
0: 돈 안 되는 들국화를 하자니까 안 하는
1: 누가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때 최성원이하고 네. 최성원 씨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곡을 하는지 좀 들려주겠대.
0: 네.
1: 그간 많이 속으로 아 저러다 눈깔 빠지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0: 오늘 전문 용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예. 예, 전문 용어를 듣게 되실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난 것 그대로의 방송입니다. 예,
1: 그래가지고 연습 몇 번 하다가 근데 인권이 아버님이 상을 당했어요. 인권이가.
0: 네네.
1: 그래서 잠깐 쉬면서 그때 너무 바쁘니까 들고가 그때 이름도 없었고 그냥 관뒀어요 제가. 안 나왔어. 네, 네, 네. 연습 몇 번 하다가.
0: 그리고선 들고가가 네, 그, 앨범이 나온 건가요?
1: 아니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이제 내가 이 기타 치러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행진이라고 나오더라고. 가봐야 되는 게 이 친구야. 그 애들이 완전히 지금 히트가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0: 그거는 지나간 기차는 빼고요, 형님. 네. 그 후로 이제 공연을 함께 하셨었죠?
1: 그러고 나서 들고가 이제 해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온 거지, 나한테.
0: 그 얘기 말고, 형. 네. 우리 들고가 한 얘기만 합시다.
1: 예. 네.
0: 네. 들고 하셨었죠?
1: 했죠.
0: 재밌게 하셨죠?
1: 아, 재밌는 정도 아니죠.
0: 아이, 그런 시간도 보내고 하시다가
1: 예.
0: 후반부에 장사익이라는 걸출한 아티스트를 만납니다.
1: 예.
0: 그분 만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1: 그때 제가 그 사물놀이 우리나라 그 오리지널 사물놀이 있거든요.
0: 네.
1: 훈장 타신 분들.
0: 아, 네, 우리가 초창기. 아는 그분이 아니고 보통 사물놀이 하면
1: 김덕수, 네. 유광수 네. 막 그런 멤버들이에요.
0: 아, 그러니까 그
1: 같이 이제
0: 거죠?
1: 일본 공연을 했거든요.
0: 네.
1: 그때가 한 40대 전인데 일본 공연하고 왔는데 그 자기가 연습실로 날 부르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어울리면서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장사익 씨가 거기서 이 태평소를 불렀거든요.
0: 그 팀에서.
1: 네. 그 어떤 날은 나오게 되고 안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하루는 갔더니 광석 씨 알페지오 한 번만 쳐보세요 그러더라고요.
0: 어, 장사익 선배님이. 네.
1: 그래서
0: 형님한테.
1: 나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알페지오.
0: 나한테 알페지오를 쳐달라 그래요.
1: 쳤어 쳐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 음반 내는데 좀 부르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음반을 내는데 뭐 연습도 안 하고 했어요.
0: 즉흥으로 하셨군요.
1: 왜냐하면 연습을 하는데 안에서 그 PD나 그 기술진들이 네. 연습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0: 그냥 네. 그냥 그대로.
1: 그냥 그대로 지금 그냥 이대로 가자고.
0: 그렇게 연습을 할까?
1: 그러니까 네, 악보도 없이 그냥.
0: 사전에 준비 없이.
1: 준비 없이 그냥. 악보도 뭐 그냥 가요책 찢어가지고.
0: 음악적인 감성이 서로 잘 교류가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그때가 이제 제가 1집이 나왔어요.
0: 형님이?
1: 네, 막 1집 발표.

0: 그 당시니까,
1: 네.
0: 그 당시에는 내가 기타도 많이 치고, 완전 이제 머리가 이제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장사 씨도 그랬고, 또 임동창 씨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만나니까 막 불이 튀는 거죠. 이거 안에서 연습하지 마세요.
1: 그냥
0: 예,
1: 하라고.
0: 그냥 하라고.
1: 그 앨범이 나왔죠.
0: 그렇죠. 하늘 가는 길.
1: 하늘 가는 길이라는.
0: 예. 그래서 장사 씨가 그걸로 알려져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한 10년간 같이 했어요. 5집까지.
1: 야, 10년
0: 예.
1: 5집.
0: 딱 10년 같이 했어요.
1: 공연도 같이 하시고 음반에도 같이 하시고.
0: 예.
1: 야, 우리가 장세익 선배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음악을 한번 듣고
0: 예.
1: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 볼게요.
0: 아, 예.
1: 그래서 그 하늘 가는 길이 그 장세익 1집인 거죠.
0: 예, 전부 그분 작곡이에요.
1: 전부 그분
0: 예,
1: 작곡.
0: 그분 작곡하고 작곡하는 거는 옛날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노래 하시는데 그 부르는 그 이게 그냥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1: 자, 여기서 또 형님의 기타가 장세익 선배님을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 아니에요?
0: 아, 그런 건 아니고요.
1: 아, 그거는 형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듣고 저희가 평해도 되죠.
0: 예.
1: 알겠습니다. 자, 장사익의 빛과 그림자라는 곡이에요. 장사익 1집, 1995년에 발매된 하늘 가는 길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빛과 그림자. 이 곡에서 김광석의 기타 연주가 불을 뽑나요? 뽑는지 안 뽑는지는 저희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듣겠습니다.

0: 숨 넘어갑니다. 장사익 목소리로 빛과 그림자. 전반적으로 그 음악을 이끌어가는 김광석의 기타 소리.
1: 지금 들으니까 못하겠어요.
0: 아, 이 두 분이 현장에서 계획 없이 그냥 하신 거죠? 그 테이크라고 하는데 몇 번 만에 이걸 맞추셨어요?
1: 한 번에.
0: 한 번에? 네. 한 번에? 와.
1: 연습 없이 그냥.
0: 연습 없이? 연습을 하지 말라고 네, 프로듀서가 그러셨다면서요? 네. 잘하셨네요. 이게 또 연주가 되어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지아 빠빠님께서 48년 막기로 살았던 제가 오늘 또 은혜 받았습니다 하셨고요. 유기님께서는 추석 특집 오늘부터인가요? 김광석님을 모신 오늘부터가 추석 특집인 것 같습니다. 3983님 평소 장사익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제가 김광석 선생님의 기타도 함께 좋아하고 있었네요. 아침부터 확 정화되는 그 느낌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9750님께서는 김광석님께서 저희 기타 모임에 방문하셨었는데 바로 눈앞에서 연주를 들려주셨어요. 그냥 환상 이란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또 저희 기타에 사인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감동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셨고 9137님께서요 지난 7월 30일 목요일 동두천 슈베르트 홀에서 안기필님과 연주를 하셨던 분이네요. 예. 신앙송도 하면서 연주해 주신 모습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서 놀다. 아, 은하수 너무 좋았습니다. 꼭 더 해달라고 하시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가 시간이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라이브로 이걸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구나. 신앙송회에 가신 거예요?
1: 아니 그 프로그램 중에서 신앙송 반주했어요. 제가.
0: 그것도 즉흥으로?
1: 예.
0: 시를 들으시면서 연주를 하신 거죠?
1: 예.
0: 또 세션은 또 그런 게 돼야 되잖아. 좋아요.

0: 그냥 포크송 같은 거 그런 거 하려고 그러다가.
1: 아, 그래요? 아, 저희 포크송 하는 음악방송 아니에요. 저희 다 하는 거고요. 진짜 공연을 앞두고 계시죠?
0: 예.
1: 언제 하는 거예요?
0: 11월 13일.
1: 11월 13일. 11월 13일. 광흥창 CJ 아지트라는 곳에 사는데 너무 작은 데 사는 거 아니에요? 한 형님 한 5천석, 만석 되는 데 사야 되는데.
0: 말도 안 되는 거지.
1: 말도 안 돼요? 뭐예요? 자, 오늘 기타리스트 김광석님 모시고 함춘의 폭성, 함춘의 수다 진행하고 있고요. 수다라고 보기엔 그냥 함춘의 VIP석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함춘의 퍼스트 클래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셨고요. 오늘 함께 들으시는 곡들은 11월 13일 광흥창 CJ 아지트에서 공연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레퍼토리에 들어있는 거죠?
0: 그때는 제가 만든 악기로 해요. 비타라는 악기.
1: 그건 얘기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어디지? 어떻게 사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2시에 예매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워낙 극장이 아담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가실 수 없으니까요. Yes24 사이트를 통해서 예매 오픈하는데 그때 이거 간다고 합니다. 구름 위에서 놀다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폰을 벗으셨습니다.

0: 멋집니다.
1: 아니,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떨리네.
0: 이 곡은 어떤 그 모티브가 있나요? 만들게 된 배경이?
1: 이건 원래 저 빅기타로 안 치고 제가 만드나 그랬었거든요.
0: 비타.
1: 비타. 그러니까
0: 그 악기 설명을 좀 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1: 모양은
0: 같아요.
1: 옛날에 그 고대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쓰던 지금은 안 써요. 비파.
0: 비파.
1: 비파의 모양에다가 기타의 기능을 합쳐가지고 좀 악기가 커요.
0: 줄도 다르지 않나요?
1: 줄은 명주줄인데 4, 5번선은 검은 고줄이고
0: 4, 6번선은 검은 고줄.
1: 1, 2, 3번은 가야금줄.
0: 아, 그렇게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1: 그렇게 한 거는 이제 내가 오랫동안 기타를 이제 하다 보니까
0: 네.
1: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외국곡들 많이 따라했잖아요.
0: 그렇죠.
1: 음반도 계속 외국곡 같은 그런 음악을 내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0: 그, 뭐, 책임을 다 지려고 하셔요, 그냥.
1: 내 생각이 그런 거지. 뭐, 누가 뭐.
0: 그래서 살이 안 찌시나? 걱정이 많아서?
1: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이 세상에 없는 소리.
0: 네.
1: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음율. 그리고 이
0: 네.
1: 세상에 없는 주법. 그렇게 생각,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예.
0: 그 어떤 외모감, 책임감 이런
1: 그런 책임감 같은 걸 기타 진정을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0: 좋아서
1: 예.
0: 제가 그 직접 그 비타라는 악기를 비파와 기타의 합성어인 거죠.
1: 그렇죠.
0: 그 연주하시는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1: 아.
0: 그 소리가 오묘하던데요. 그 악기가 이렇게 여우미나 진동이라는 악기 소리가 크진 않잖아요.
1: 크지 않죠.
0: 그렇죠. 그 대신 막 약간 뭔가 부드러우면서 그 검은 고줄의 저 현의 그
1: 옛날하고 명주지
0: 울림과
1: 나오는 약간 투박한 그런
0: 투박함.
1: 예 그러면서도 소리도 깊어요. 기타하고는 감이 완전히 틀리죠.
0: 그 조율은 같은가요? 조율 방법은?
1: 조율은 같아요.
0: 조율은 일반 기타의 조율과 같고 크기는 좀더 크고.
1: 예. 근데 이제 기타보다는 음역이 틀려요.
0: 음역이
1: 예, 이게 왜
0: 약,
1: 그러냐면은 기타 줄은 이 텐션 맞추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하여튼 줄을 한 박스 갖다 놓고 텐션을 맞췄어요. 1번선에 맞추면은 6번선이 풀어지고 6번선을 좀 단단하게 소리 내려고 그러면 1번선이 끊어지고 예,
0: 그렇군요.
1: 그 서로 텐션이 틀려가지고 그런 이제 합의를 본게 음을 좀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0: 튜닝 방법은 같지만
1: 예.
0: 기본적으로 그럼 제일 두꺼운 줄이 저음이 우리는 보통 미잖아요. 미. 낮은 미인데.
1: 시에요, 시.
0: 아,
1: 시.
0: 거의 뭐 음이 한 4개 정도 더 내려가는 거네요.
1: 그렇죠.
0: 소리는 아주 푸근하겠습니다.
1: 좀 약간 그래도 웅장해요.
0: 웅장하죠?
1: 빵! 이러면.
0: 조금 전에 연주하실 때 제가 들었던 느낌이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뭐 기타리스트들은 다 좋아하는데 그 지미 페이지가 있는 팀 있잖아요.
1: 레드제플린.
0: 좋아하시죠?
1: 예,
0: 그 레드 제플린의 캐시미어라는 곡의 느낌하고
1: 그냥. 예.
0: 어떤 흡사 음률이나 이런 진행이 와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1: 예.
0: 들거든요. 혹시 밴드로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일렉트릭으로 이 곡을?
1: 이건 밴드로 안 해요.
0: 아유, 멋있어.
1: 북하고는 했어요.
0: 북하고
1: 예, 큰 북하고.
0: 한번 서양 음악하고 한번 맞춰보시죠.
1: 예.
0: 싫어요? 싫으세요? 또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잘안 한다 그래.
1: 예.
0: 자,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이게 자, 이 화면을 좀 가려가지고요. 3983님께서 춘호영님, 제가 오늘 TBS를 사랑하는 이유를 또 하나 찾았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시는
1: 아,
0: 거예요. 야.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1387님께서는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멋진 연주, 감동입니다. 앞으로 쭉 멋진 연주, 좋은 연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고요. 유기님께서는 스페셜하네요. 진정으로 폭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으뜸입니다. 최고. 예제파파님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감사하게 구름 위를 잘 걷고 왔습니다.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춘호 형님 살짝 흥분하신 게 진행자보다 청취자가 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느 잡지에서 존경하는 기타리스트, 제가 실은 존경하는 기타리스트, 영향받은 기타리스트가 잘 없더라고요. 밴드 음악은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레너드 스키나드 그리고 이글스 같은 팀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기타리스트는 뭐 다 뭐 그렇더라고 했는데 제가 녹음실에서 만난 김광석 선배님을 존경한다고 그 잡지에 인터뷰에 쫙 밝혔어요. 근데 형님은 제 얘기 안 하시더라고 어디 가서.
1: 아니 나는 한가해요. 항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함춘호 씨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다 이렇게 항상 인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0: 읽을게요. 계속 이슈 뉴스라는 분께서는 뉴스 와 김광석님이 제가 30년 전 라이브를 코앞에서 보고 놀라 까무러친 적이 있다요. 있다고 하시고요. 말씀 없이 기타만 치셨는데 지금도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도 여전하시죠? 네. 아직도 현역이시라니 대단하십니다. 우리 형님 어디 가서 기타를 딱 하나 안겨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2시간도 하실걸? 2시간이 뭐야? 밤새 하실 것 같아요.
1: 나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 많이 쳤다 그래요.
0: 정신 차리고 나시면은 불 다 끄고 사람들 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적 없나요 혹시?
1: 그런 적은 없어요.
0: 푸른덧님께서는 천의 모봉이라고 하셨고요. 민중의 노래 폭송에서 신선의 음률이 흐르는 가을날이라고 하셨고요. 아, 6979님께서 이 함디와 김광석님 함께 한곡하시면 로또 1등 맞은 기분일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글쎄요. 아, 가능하면 제가 좀 시간을 끌어서 같이 연주를 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함춘호의 폭송이어서 제가 이 곡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형님은 우리가 포크송이라는 단어는 많이 듣잖아요.
1: 그렇죠.
0: 포크송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1: 저는 굉장히 순수한 음악이라고 보거든요. 포크송은 순수한 그 정신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 네. 한다고 봐요. 예. 사실 그런 것 같아요.
0: 좋아하시죠?
1: 아 좋아하는 정도로
0: 락도 좋아하시고
1: 락도 좋아하지만 통기타 하나 들고. 그 외국 복성 가수 보면 전 세계 탑스타들이잖아요.
0: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해바라기의 곡을 하나 준비하셨더라고요. 예. 그거 한 곡 연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목이 내 마음의 보석상자. 예. 혼자 하시기 어려웠을 텐데 이걸 하시더라고요.
1: 아유.
0: 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0: 관광석
1: 예출이 가려가지고
0: 아 그래요?
1: 벗고 할게요.
0: 어 그치 그 보시죠. 어 저 이제 말을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야, 11월 13일 광흥창 CJ 아지트 맞죠? 이름? CJ 아지트에서 오늘 오후 2시 오픈 예정이에요. 예매. 예스 24시에서 볼수 있고요. 야, 형님하고 오랜만에 같이 연주를 해보거든요. 예지아 빠빠님께서 기타가 노래를 한다는 걸 오늘 또한번 가슴으로 느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평생 소장해야 할것 같아요 하셨어요, 형님. 야, 무슨 키로 할까요?
1: 에이 마이너.
0: 예.

0: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죄송해요. 자, 기타리스트 김광석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음악 듣고 있습니다. 11월 13일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계세요.
1: 예.
0: 공연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2: 아, 이상훈 씨가 이런 분 계신데.
0: 이상훈 씨.
2: 예.
0: 아, 음악 쪽에 관심 많으신.
2: 예.
0: 아주 약간 현실 감각이 떨어진 제작자시죠?
2: 그렇죠. 예. 그거 현실 감각이 있으면 공연을 안 만들죠.
0: 현실 감각이 있으면 우리 연주자들 공연 잘 안 만들잖아.
2: 그러니까요.
0: 근데 음악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2: 예.
0: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꼭
2: 거의
0: 잘 주십시오.
2: 뭐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0: 그래도 이제 뭐 형님께서 아, 공연을 통해서 뭔가를 들려주고 싶은 그런 곡들이 있으셔서
2: 그렇죠.
0: 하신 거 아니에요?
2: 예.
0: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공연 위해서?
2: 아, 저는 뭐 공연에 대해서.
0: 그러니까 무대를 하게 되면 기타리스트면 김광석은 무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아, 뭐 이런.
2: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고요. 곡 소개하고 그래요.
0: 아, 그렇구나.
2: 예.
0: 그럼 형님 곡 소개를 무대에서 하시잖아요.
2: 예.
0: 저희 방송에서는 또 이런 소개를 좀 하기는 해요. 무슨 예. 소개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2: 예.
0: 한번 들어볼까요?
2: 예.
0: 듣고 오겠습니다.
2: 예.
3: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4: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깜짝 놀라셨죠? 자, 11월 13일 공연하실 때 게스트가 있습니다.
2: 아, 장사희 씨가 나와요.
0: 무대는 형님 혼자만 하셔요? 아니면은
2: 혼자,
0: 밴드?
2: 혼자서.
0: 아, 그래. 그래, 제작자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으시네.
2: 아유.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기타리스트 김광석의 향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예스24에서 예매 오픈하거든요.
2: 예, 예.
0: 오늘 재밌으셨어요?
2: 아유, 재밌었어요.
0: 편안하셨나요?
2: 예.
0: 5255님께서 오늘 같은 날 기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네요. 고마워. 후후후. 이렇게 하셨고요. 아, 공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강하시고요. 멋진 예. 공연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5: TBS 캠페인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공익광고 협의회.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서울역 쪽으로 서울역 3번 출구 앞 하위 2개 차로가 오후 2시에 예정된 집회 무대 설치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마성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버스 추돌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반대편 강릉 쪽으로 1, 2, 3차로와 연결되는 왼쪽 광교터널은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4, 5차로와 연결되는 오른쪽 광교터널만 통해 이 가능하다 보니까 뒤로 동군포부터 9km 구간 정체고요.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을 약 2km 못 간 지점과 이후 충주분기점에서는 각각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북충주부터 4km 구간 막힙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남은 장관 후보자 전원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즉각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만사현통 김현지가 이번에도 개입한 건 아니겠냐며 김승원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지 실장 반드시 이번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의 취지대로 초심과 겸손으로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 현장과 실천이다. 저부터 뛰겠다며 야권도 민생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자가 돼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 국가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 어린이, 임신부를 시작으로 다음 달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생후 6개월에서 14세 어린이는 모두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내년 말로 재연장한 가운데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체로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오늘까지 신고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3,340건으로 전월 대비 48.8% 감소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인정해 최장 3년 3개월간 실입주를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소폭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반적인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6시간 단위로 보면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4.4명으로 나머지 시간대보다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에서 2025년 추석 연휴 총 27일 동안 전국에서 교통사고 11,510건이 발생해 181명이 숨지고 18,900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새벽 시간 사고가 1,125건으로 전체 9.8%였어도 사망자는 10명

0: 으로 27.6%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4.4명인 셈입니다. 황희 의원은 정부와 도로관리기관은 새벽 시간대 휴게소와 졸음쉼터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가변 전광판 등을 통해 휴식과 감속을 반복해서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연휴 기간인 24에서 27일 나흘간은 시와 25개 자치구에 총 26개 청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환경공무원, 청소 순찰 기동반을 투입해 청소 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일과 자치구 환경공무원 휴무 등으로 자치구마다 다른 쓰레기 배출 가능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8도, 습도는 33%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각희였습니다.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TBS 캠페인.
5: Hello.
6: 你好.
7: Bonjour. 안녕하세요.
8: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K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3, 4, 5차로와 연결되는 오른쪽 마성터널 안에서는 버스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앞두고 정체고요. 반대편 강릉 쪽으로 왼

서쪽 광교터널 안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작업이 4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4호 차로와 연결되는 오른쪽 광교터널 통행만 가능한 상태고요. 이 때문에 뒤로 북수원부터 5km 구간 막힙니다.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2개 차로가 통제였었기 때문에 뒤로 중앙탑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부터 7km 구간 정체인데요. 서울도심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서울역 쪽으로 서울역 3번 출구 앞 하위 2개 차로가 오후 2시에 예정된 집회 무대 설치로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주말 사이 바다 건너 일본에서 반가운 메달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죠. 첫 금메달은 근대 5종 성승민 선수가 열었고요.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개인전 정상에 올랐고 남자 근대 5종 단체전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신설 종목인 태크볼에서는 이준석 선수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요. 수영에서는 김영범 선수가 세계 기록 보유자를 0.04초 차까지 따라붙으며 은메달, 황선우 선수도 동메달을 보탰습니다. 남자 농구도 정말 짜릿했는데요. 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을 67대 57로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메달의 색깔을 떠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투혼은 언제 봐도 참 뭉클하죠. 마지막 날까지 부디 부상 없이 멋진 경기 펼쳐주길 응원하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대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매달 급여를 이체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순히 일정 금액을 계좌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급여 이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은 은행 앱에 직장명과 급여일 등을 등록해야 하고 다른 은행에서 받은 급여를 옮길 때는 이체 내역에 급여나 월급이라고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가계대출은 이자를 한 달간 내지 않거나 분할 상환금을 두 차례 이상 연속으로 내지 않으면 남은 대출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전에 급여이체 인정 기준과 상환 방식, 연체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해외여행 환전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택배 주소 오류나 배송 불가, 과태료 미납 등을 가장한 문자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로 사고팔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게 되면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나 계좌 개설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 종사자가 교통 안전 교육을 받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최대 11%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을 받거나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이륜차 전면 번호판을 설치하면 항목별로 5% 할인이 적용되고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11%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할인율은 내일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유상운송 월 공제보험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특별 약관을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배달 중 교통사고 보장을 강화하고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단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지금 선수들 아시안게임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네. 뭐 꼭 아시안게임 종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두 분은 평소에 나는 그래도 이 경기는 꼭 챙겨본다는 뭐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 있으세요?
1: 이상하게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거든요. 네. 축구. 아, 국내 경기는 전혀 안 보는데.
0: 월드컵 때만 보시나요?
1: 맞죠. 이상하게 월드컵이나 뭐 국가 네. 뭐 대항전 이런 건 꼭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0: 한일전 또 집중해서 보죠.
1: 한일전은 뭐 무조건 네. 봐야죠.
0: 우리 홍하나 팀장님은?
2: 아, 저는 약간 조금 스포츠 매니아라가지고 특히 프로야구는 제가 가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드라마는 안 봐도 오늘 제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 소식은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보고
0: 뭐 못 보더라도 하이라이트로 꼭 챙겨보시고
2: 이긴 경기는 하이라이트를 두 번, 세 번 보고 진 경기는 기분 나쁘니까 안 보고 이러면서
0: 아, 그럼 자주 보러 가시겠네요. 직관하시고
2: 네, 자주는 못 가요. 애들은 보내는데 표 구하기가 요즘 힘들어서 사실
0: 인기가 많죠 또
2: 네, 제가 좋아하는 팀은 계속 매진이라서 표를 못 구하겠더라고요.
0: 저는 어제 농구 경기를 보는데 진짜 얼마나 아찔하던지 그 1분만 넘기면 경기가 끝인데 평소에는 그 1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제 따라 그 1분이 그렇죠. 너무 길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농구 선수, 우리 대표팀 포함해서 모든 선수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제발 다치지 말고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재무전문가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제 고민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은 방송 끝나고 또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성남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요. 보험료 폭탄 맞기 전에 갱신형 보험 똑똑하게 확인하자입니다. 처음에는 가입할 때 부담 없었는데 몇 년 지나서 갑자기 오른 금액에 황당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 보험에서 갱신되는 특약은 어떻게 찾는지 또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을 챙기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맞벌이를 했지만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데다 돌봄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지금은 남편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볼까 주식도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남들 다 번다는 장에서도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꼭 떨어지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3: 여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반도체 주식 또 떨어졌더라?
2: 아, 몰라. 남들 살 땐 쭉쭉 오르다가 왜 나만 들어가면 파란불이냐고.
3: 지난번 미국 주식도 당신 시작하니까 떨어지고 잘 나가던 코스피도 당신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게 떨어지고 당신은 고점 판독기야.
2: 그래도 이번에 그냥... 확 오른 거 하나 있어.
3: 뭐 진짜? 나 모르게 다른 종목 탔어?
2: 아니, 주식 말고 우리 보험료. 어제 보험사에서 연락 왔는데 갱신형인지 뭔지 뭐 보험료가 두 배 올랐다던데?
3: 아, 못 산다 진짜. 당신 주식이고 보험이고 다 손떼.
0: 고점 판독기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남일 같지 않은 건가요? 남편 말 맞다나 저도 마음 같아선 정말 다 손떼고 싶습니다. 주식은 반토막이 났는데 실손 보험료는 두 배로 껑충 뛰어오른 기막힌 현실.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이

0: 싸우냐고요. 그리고 원래 갱신형 보험은 이렇게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무섭게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애초에 보험을 잘못 가입한 걸까요? 안 그래도 생활비도 팍팍한데 두 배로 뛴 보험료 고지서를 보니까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제 보험 어떻게 손봐야 할지 전문가님들 꼼꼼한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참 여러모로 공감이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40대 청취자님의 사연이었는데 이 보험사에서 갱신 안내를 받고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말에 걱정이 돼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연 주신 청취자님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입할 때는 보장만 보고 선택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근데 이 보험도 뭐 갱신형이었어?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죠.
1: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도 정말 자주 만나는 경우인데요. 이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함께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하나의 보험 안에서도 주계약은 비갱신형인데 일부 특약은 갱신형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본인은 내 보험은 비갱신형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증권을 보면 갱신되는 특약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런 경우 많겠어요.
2: 네, 뭐 우리가 좀 비유하자면 자동차 비유할 때 자동차 살 때는 차값 이 정도니까 괜찮겠지 하고 샀는데 뭐 나중에 보험료나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제대로 안 본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네. 보험도 우리가 가입할 때는 가격만 따져볼 게 아니라요. 앞으로 내가 내는 동안에 어떤 조건으로 보험료를 똑같이 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0: 네. 근데 사실 그 보험 증권을 이렇게 좀 펼쳐봐도 내 보험이 뭐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한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갱신인지 비갱신형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0: 네.
1: 뭐 납입기간, 보장기간, 갱신기간 이런 용어들이 한꺼번에 적혀있다 보니까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보험증권을 한번 꺼내보시고 특약 옆에 갱신이라는 말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옆에 몇 년마다 갱신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내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좀 잘 따져보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보험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 오늘 청취자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청취자님 가족 보험부터 좀 살펴볼까요?
2: 네, 우리 청취자님 가족이 4인 가족이셨는데요. 남편분은 종신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여러 건 가입되어 있고요. 네. 사연자분도 건강보험, 요양보험 이렇게 가지고 계셨고요. 우리 두 따님은 어린이보험, 단독실손보험 이렇게 각각 두 건씩 가지고 있는데 가족 전체 보험을 보니까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일단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꽤 저희 눈에는 보였습니다.
0: 일단 보험료가 꽤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험에 든 종류를 이렇게 보니까 뭐 골고루 준비되어 있고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보였나요?
1: 네, 보통 이 보험을 이렇게 하나씩 가입하다 보면 네. 뭐 이것도 필요하다, 뭐 이것도 있어야 한다 하면서 계속 추가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옷장하고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옷 한 벌 살 때는 별로 안 비싸 보이는데 옷장 열어보면 비슷한 옷이 여러 벌 있고 정작 내가 자주 입는 옷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0: 맞아요.
1: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개수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0: 근데 그 가족의 보험료 중에서도 남편분 보험료 비중이 가장 컸다고 들었는데 가장이라서 좀 보장을 두텁게 준비해 주신 건가요?
2: 그렇게 생각하기는 쉬운데요. 우리 남편분의 보험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보험료가 높은 이유가 단순히 보장 좋아서도 아니었고요.
0: 네.
2: 사망 보장이 예상하셨겠지만 좀 크게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 의료 관련해서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3년 갱신, 10년 갱신 형태의 특약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앞으로 보험료가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0: 그러니까 갱신형 특약들이 많은 게 문제였네요. 그러면 좀 뭐 기존 보험을 좀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1: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을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오래된 보험이니까 무조건 좋다 네. 혹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청취자님의 운전자 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해서 지금은 새로 가입하기 어려운 좋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만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2: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험이

0: 저는 주부니까
1: 네.
0: 사실 냉장고 정리에 한번 비유를 하자면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이 있다고 해서 냉장고 안에 뭐 통째로 버리진 않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1: 예.
0: 먹을 수 있는 건 남긴단
1: 정리를
0: 말이에요.
1: 하죠. 예.
0: 그렇죠. 겹치는 거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만 버리면 되는데 보험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보장해서 좋은 거는 살리고요. 중복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보험 점검이라는 거예요.
1: 사실 우리가 아는데 보험 점검이 어려우니까 그냥 아유, 싹 바꿔버리지 뭐
0: 네.
1: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좀 기억을 하시면서, 근데 보험은 그 갱신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보험은 내가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보장 범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사실 저는 보험을 볼때 보험이 있냐 없냐 뭐 이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나오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1: 아, 보험금이 나오느냐.
2: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나는 뇌 보험도 있고 심장 보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히 이 보험이라는 거 하는 거는 뇌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뇌질환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심장 관련 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심장 질환에 보험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0: 방금 이제 뇌랑 심장 예를 들었는데, 뇌질환 중에서도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지, 뇌질환이랑 뇌혈관질환까지 폭넓게 보장이 되는지 차이가 일단 있잖아요. 그리고 심장질환도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을 하는지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처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을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보험에 대한 특약 이름보다는 약관에 적혀져 있는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1: 좀다 해주면 좋을 텐데, 그 보장 범위를 꼭 정해놓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까지 좀다 감안해서 우리 사연자분의 보험을 좀 조정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먼저 남편분 보험은 어떻게 개선해 주셨어요?
2: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하게 갱신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필요한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다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3대 진단비는 보장 범위를 고려해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수술이나 치료비 등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보장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도 줄여드렸고요.
1: 좋네요.
2: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보험료 부담은 낮추면서도 부족했던 보장은 오히려 훨씬 더 넓어지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1: 그 보험료는 줄었는데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사실 보장이 더 부족한데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내게 꼭 필요한 보장에 우리가 보험료를 쓰셔야 되고요.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나는 반드시 좋은 보험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보험인지, 필요한 보장에 돈을 쓰고 있다면 정작 필요한 보장을 준비할 여력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 남편분 보험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된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내분 보험을 볼까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 아내분도 보험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통합보험은 3대 진단비와 실비, 운전자 보험 등이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1: 다행이네요.
2: 근데 그 나머지 보험 중에는 요양보험을 비롯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3대 진단비를 보완하기 위해 가입했던 보험이 10년 갱신형이었습니다.
1: 근데 요즘 그 치매 걱정 때문에 또 요양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청취자님도 요양보험이 있었는데 뭐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0: 일단은 요양보험 자체가 필요 없어서 정리를 권유해드렸던 건 아니에요. 이 요양보험이라고 알고 계셨던 게 중증 치매 진단, 그러니까 CDR적도 3 이상 중증 치매만 보장이 큰 보험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이제 요양보험 갖고 있어, 치매보험 가지고 있어 하시는 분들, 청취자님들 만나보면 나는 이제 이거를 다 내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을 돈까지 있다. 그래서 저축처럼 그냥 큰 돈,
1: 안전하게 생각하셨을 것
0: 납입을
1: 같아요.
0: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장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치매보험이라고 하면 뭐 치매 진단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 맞아요.
2: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단계의 치매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치매보험 하나 들었다 해서 끝내지 말고 내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우리 아내분 보험은 또 어떻게 개선을 해주셨어요?
0: 네, 일단 갱신되는 보장은요, 비갱신형으로 보장 조정을 조금 해드렸고요. 네. 기존의 UGR 보험하고 새롭게

0: 추가할 보장을 구분해서 조정을 해드렸는데, 실손보험은 기존 보험을 잘 유지를 했고, 부족한 보장을 보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 역시 보험료는 줄여드렸고, 보장은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1: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따님의 보험도 좀 살펴볼게요. 아이들 보험은 좀 괜찮게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2: 여기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두 따님 모두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1: 네.
2: 문제는 보장성 보험의 보장 기간이 30세까지라는 점이었습니다.
1: 30세, 아까 그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2: 네, 맞습니다.
1: 하셨죠. 근데 어린이 보험은 보통은 30세 만기도 좀 많지 않나요?
2: 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문제는 30세 만기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보장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뭐 지금은 건강하니까 30세 되면 그때 다시 가입하면 되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 네.
2: 문제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건 그때 건강하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1: 알 수가 없죠.
2: 맞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질병 이력이 생긴다면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조건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1: 네.
2: 그래서 어린 자녀의 보험은 현재의 보험료만 보는 게 아니라 보장 기간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그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린이 뭐 페어 뭐 약간 용품 이런 거 파는 그런 데
0: 네.
1: 가셔가지고 어린이 보험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2: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아마 이거 들으시면서 좀 내 얘긴가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두 따님의 보험은 어떻게 조정해 주셨어요?
0: 일단 현재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보장성 보험에서 지금 어린이 보험을 조금 장점을 살려서 조정을 해드렸는데
1: 네.
0: 일단은 어린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진단금 위주로 암 진단금, 뇌질환, 심장 질환 진단금에 대해서는 일단 보장 범위를 넓혀서 준비를 해드렸고 거기에 그래도 지금 당장에 치료를 받게 된다면 수술 그리고 비급여 치료 이런 보장들은 좀 필요한 특약들이기 때문에 그 보장까지 한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100세까지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준비를 해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을 해주실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 그 보험을 그대로 넘겨줬을 때 부담이 없는 선에서 보험료를 준비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2: 네,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12살이거든요.
1: 네.
2: 이제 그 태아보험을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1: 아.
2: 20년 납입 100세 보장을 했는데 벌써 12년을 냈잖아요.
1: 네.
2: 이렇게 이제 부모가 그 아이 보험을 준비해 주는 건그 단순히 지금 병원비를 걱정해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그 생활을 시작할 때, 내 보험 하나쯤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0년 납이면은 이제 다
2: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 내고 이제 넘겨주시겠네요?
2: 그래야죠.
1: 네, 좋겠네요.
2: 네.
1: 네. 오늘 청취자님 가족 보험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보험료가 왜 자꾸 올라가지? 라는 고민으로 시작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갱신형 특약부터 뭐 보장 범위, 보장 기간, 중복 보장까지 뭐 가족마다 점검해야 할 부분이 정말 다양했어요. 네.
0: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보험료를 무조건 줄였다는 아니고요. 일단은 필요 없는 보험료는 줄였고 부족했던 보장을 채웠고요.
1: 네.
0: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부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점검을 했고 고쳤고 그리고 가족 연령에 맞게 보장 기간까지 다시 설계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보험은 이렇게 한번 가입하면 끝나는 상품이 아니고 가족의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조금씩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2: 특히 이 가족 보험은 각자 따로 가입하다 보니까 전체 보험료가 얼마인지 비슷한 보장을 뭐 여러 번 가지고 있는지 정작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1: 네.
2: 그래서 한 번쯤은 가족 보험을 전부 꺼내놓고 한꺼번에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갑자기 오른 실손보험료를 계기로 우리 가족 보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우리 40대 여성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서 가족 보험 전체를 다 뜯어보고 불필요하게 겹친 보장은 줄이고 필요한 진단비와 치료비는 보완하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균형도 다시 맞춰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내 보험도 몇 살까지 내야 하는지 혹시 갱신될 가능성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편안하게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방송 마치고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장범준의 고백 듣고요.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재무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편안하게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은 2978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보험을 들어두면 관련 질환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새로운 보장이 나왔다면서 추가 가입을 권유받고 있는데요. 저희 집안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저도 뇌나 심장 쪽은 늘 걱정이 됩니다. 이미 보험이 있어도 이런 경우에는 좀

0: 추가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장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 가입하고 나면은 이제 됐나 싶은데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이름의 보장이 등장해요. 더 좋은 게. 그래서 아니 내가 또 새로 들어야 되나 하면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좀 보험을 보는 게 좋을까요?
1: 네. 일단 보험은 그래서 이름보다는 네. 저희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약관을 봐야 된다고.
0: 약관을.
1: 네. 근데 뇌질환 질환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뇌질환 다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심장 질환이라고 뭐 적혀 있다고 해서 심장과 관련된 모든 질환을 다 보장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막 큼지막하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아 나는 이거 관련 질환이 전부 보장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2: 맞습니다. 보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0: 그렇더라고요.
2: 약관에서 정해놓은 질병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은 I60에서 I69까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I20에서 I25에 해당하는 질환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예 질병 분류 코드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 뇌혈관 질환에는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포함이 되고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들어간다는 거죠?
1: 네.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보험을 논할 때 뇌혈관 질환이 가장 넓은 번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넓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0: 네.
1: 근데 요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심장과 혈관과 관련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일단은 출시되고 있기는 해요.
0: 그러면은 뭐 뇌혈관, 심장 질환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뭐 이거보다 더 넓은 범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2: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2: 이름이 조금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0: 네.
2: 이 그 보장은 우리 몸의 혈액 순환과 관련된 계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약관상 해당되는 질병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뇌혈관이나 심장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상당히 넓은 범위의 순환계 질환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면은 그 순환계 질환이라고 하면 범위가 꽤 넓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나요?
1: 예를 들어서 아까 포함이 됐던 뇌출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뿐만 아니라 심장의 염증이나 심부전, 부정맥, 심근병증 심방실 차단 이런 질환들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 보장되는지는 상품별로 이 보험사별 상품별로 조금 더씩은 약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약에 대해서 보장 코드는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뭐 여러 가지 좀 살펴볼 게 더 부수적으로 있긴 하지만 뭐 순환계 질환이라고 하니까 이제 범위가 꽤 넓다. 이거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기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요?
1: 네.
0: 근데 진단을 받았으니까 치료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거 주지 않을까요? 정답은 O. 아닌가요? 안 주나요? 치료비를?
1: 일단 제가 진단비라고 말씀 안 드렸고 치료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아, 굳이 구분하셨네.
1: 네,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는 단순히 뭐 진단 받았으니까 돈 주세요 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해당 질환으로 진단은 일단 받고 나서
0: 네.
1: 약관에서 정한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0: 아.
1: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뇌나 심장 쪽에 혈전용의 치료나 수술 이렇게 약관에서 정한 주요 치료를 받게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품별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최대 10년이나 아니면 치료 종결까지 만기시까지 계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한 진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받는 거고 주요 치료비는 진단 후에 실제로 정해진 그 치료까지 받아야지 보장을 받는 셈인 거네요.
2: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0: 네.
2: 이거는 이 둘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드리면 건강검진을 받다가 뇌혈관 관련 진단을 받았다라고 일단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2: 다행히 상태가 심하지 않아서 약물 치료나 경과 관찰만 하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진단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0: 그렇죠.
2: 왜냐하면 진단비는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 질병 코드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근데 반대로 진단 이후에 좀 상태가 악화돼서 실제로 수술이나 시술 같은 치료까지 받게 된다면 그때는 주요 치료비의 역할이 좀 커지는 거겠네요.
1: 네, 그렇죠. 몇 년 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악화가 돼서 실제로 수술이나 아니면 혈전용해 치료 같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실제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사실 병원비도 병원 걱정인데 이 치료 때문에 일을 쉬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0: 그쵸.
1: 그리고 혹시나 간병이 붙어야 될 수도 있고 누워 계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큰 병원에 가게 된다면 교통비라든지 뭐 부대적인 부수적인 비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0: 지방에 사시는 경우에도 또 서울에 오시면
1: 그렇죠. 그거에 매번 반복된다면 그 비용도 조금 무시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이 가족 입장에서는 생활비까지 걱정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0: 그렇죠.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되면은 집에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병원비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입원하면은 뭐 치료비가 얼마나 나오지 이것도 걱정이지만 막상 그 일을 못 하게 되면은 소득의 공백은 어쩌지 하는 걱정도 클 수밖에 없잖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진단 받았을 때 필요한 돈과 실제로 치료를 받았을 때 필요한 돈을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진단비는 진단을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고 이 주요 치료비는 실제 치료가 발생했을 때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면 이제 듣고 보니까 뭐 진단비와 주요 치료비 중에 뭐가 더 좋다 뭐 이렇게 따져보기보다는 지급 방식과 역할이 서로 다른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진단비만 많이 가입을 해놓으면 일단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근데 진단 받았을 때는 일단 도움은 되는데 이게 최초 한 번만 지급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반대로 주요 치료비는 실제 치료가 있어야지 지급한다는 단제 조건은 붙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상품에 따라서 보장 기간이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래서 각각 장단점이 성격이 다르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0: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듣다 보면은 진단비를 더 챙겨야 되는지 치료비를 더 챙겨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나를 많이 이렇게 가입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0: 네.
2: 적절하게 조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진단만 받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단비 역할이 중요할 수 있고
0: 네.
2: 실제로 큰 치료를 받게 됐을 때 치료비와 소득 공백까지 걱정이 된다면 주요 치료비 역할이 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술비나 산정특례 관련 보장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이제 거의 완벽하게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산정특례 관련 보장이라는 게 뭐예요?
2: 그러니까 보통 이런 중증 질환의 진단을 받게 되면
0: 네.
2: 나라에서 산정 특례 대상자라고 이제 등록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0: 아.
2: 거기에 등록이 되게 되면 이 산정 특례 관련 보장이 또 보험에 또 따로 있어요.
0: 아, 그럼
2: 추가적으로
0: 받을
2: 받습니다.
0: 수 있는
2: 네.
0: 거네요. 주식에서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보험도 마찬가지로 뭐 진단비나 치료비 한쪽에만 몰아넣기보다는 좀 골고루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1: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보험도 한 우물만 너무 깊게 파다 보면 다른 곳에서 물 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어떤 질환을 어떤 조건으로 몇 번까지 보장하는지 이렇게
0: 네.
1: 뭐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0: 없죠.
1: 그래서 특히 같은 뭐 뇌혈관이나 심장이나 이렇게 이름만 들어가 있어도 상품에 따라서 보장 범위라든지 지급 조건 달라질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일단은 가입 금액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2: 거기에 진단을 받았을 때 필요한 자금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을 때 필요한 자금 치료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필요한 자금까지 이 세 가지를 따로 생각해보고 내 보험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새로운 보장이 나왔다고 무조건 추가하기보다는 먼저 내 보험이 어떤 질환을 어떤 조건으로 몇 번까지 보장하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진단 받았을 때 필요한 돈, 또 실제 치료할 때 필요한 돈, 치료로 소득이 줄었을 때 필요한 돈, 이 세 가지가 좀 균형 있게 준비가 돼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져보기는 어렵잖아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9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부모님 두 분 모두 고혈압이 있고 어머니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뇌 심장 수술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5대 뭐 관혈, 비관혈 수술비, 허혈성 심혈관 수술비, 순환계 질환 수술비 중 어떤 보장을 우선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단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사연자님처럼 보험 증권을 다 꺼내놓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가지고 있는 것부터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진단비가 얼마 있는지. 예,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비용까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비와 진단비를 나눠놓고 생활비를 나눠놓고 조금 보장을 봤을 때 일단 기존 것부터 확인한 후에 준비를 하시는데 순환계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조금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뇌 심장 질환 수술비를 다 포함이 되는 가족 그래도 넓은 범위거든요. 일단은 보험료는 한정적이니까 넓은 범위에서 먼저 보장을 할 수 있는 순환계 수술비를 먼저 준비를 해보시고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면 뭐 산정특례라든지 다른 수술특약까지 얹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순환계 질환 수술비를 좀 더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다고 뭐 진단비 몰고 뭐 치료비 몰고 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0576님도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신경 손상 때문에 항간질제를 30일 넘게 복용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가입이 5년 동안 제한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 항간질제를 30일 넘게 복용했다고 해서 네. 무조건 5년 동안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건 아닌데요. 중요한 건 약 이름보다는 신경 손상의 정확한 진단명과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리고 투약 기간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데요. 일반 보험은 최근 치료나 투약 이력을 심사를 하고 뭐 가입 여부나 뭐 할증, 이제 부담보 조건 등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간편 보험은 그 상품별로 고지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뭐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된다.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정하기보다는 진단명과 의무 기록을 기준으로 보험사별로 심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그 복용에 이런 이력이 남아있다 보니까 혹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비싸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더 상담을 원하시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03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 암보험을 준비하면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암 주요 치료비 중에 어떤 걸 더 챙겨야 될지 고민입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진단비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해서 이 진단비를 보완하는 용도로 추가해볼까 하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와 둘 다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장이 겹쳐서 좀 효율이 떨어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단은 보장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얘는 사실 답은 없어요. 예, 가족력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걱정이 크기가 남들보다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사실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네네. 근데 뭐 둘 다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 방사선하고 약물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부분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암 주요 치료비보다는 보험료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보험료는 낮지만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암 주요 치료비는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 내용에서 어떤 치료가 일어나는지 그러면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수술 각각 다르게 보장을 몇 번씩 해주기 때문에 네.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당연히 주요 치료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보장이 아니라 만기시까지 아니면 10년이든 그 이제 정해진 아까 오늘 순환계 주요 치료비 네. 배웠잖아요. 그 부분처럼 보장이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준비하세요 하면 보험료. 본인이 쓸 수 있는 보험료를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 네. 할 수만 있다면 넓은 보험에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우리 8007님은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퇴원 후에 추가적인 의료비용에 대해서도 다 보험금 청구가 되는 부분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실지도 모른대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2: 네, 일단

0: 발생된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거의 90% 100%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5세대 같은 경우는 안 되나요? 어떤가요? 요즘에 5세대인 거죠?
0: 5세대도
1: 네.
0: 가능한데요. 아마 이제 비중증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부담금이 한50% 정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일단은 실손보험이 내가 몇 세대를 가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근데 뭐 자세한 건더
0: 네.
1: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0: 가능할
1: 다,
0: 것
1: 예, 가능할
0: 같습니다.
1: 것
0: 네. 그리고
1: 같다라고.
2: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혹시나 수술 특약이 있거나
0: 네.
2: 아니면 질병 후유장애 같은 특약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장이 정한 금액만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1: 네. 1109님은 저 치과 보험을 2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보장이 안될것 같다 해지를 고민 중입니다. 근데 현재는 충치와 임플란트가 필요한 치아가 있어요. 최근에도 치과를 방문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해지 후에 다른 치과 보험에 새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미 문제가 있는 치아는 보장을 못 받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2: 일단은 치아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3개월 내에 본인의 치아에 치료력을 보거든요. 3개월 이내를 고지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1: 근데 방문하셨대요, 최근에.
2: 최근에 방문하셔서 그게 새로운 이제 치료가 들어간 부분이면 그 부분에서 고지한다면 당연히 거절 처리가 되고 그 치아는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일단은 뭐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면 치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갱신보험밖에 없어요. 지금 존재하는 게 갱신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시고 나서 정리하신 후에 조금 이 새로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충치가 생겨가지고 바로 하는 치료는 아니잖아요.
1: 그쵸.
2: 예, 하시기 전에 한 최대한 최소 1년 정도 전에 새로운 가입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좋은 보장으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리죠.
1: 그치.
2: 지금은 현재는 유지하시되.
1: 그러니까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맨날 갖고 있기보다 내가 치료에 뭔가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쯤에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0: 그렇습니다. 네.
1: 보통 한 3개월 전에는 가입을 해야 되는 거.
2: 최소
1: 최소
2: 3개월이고, 예,
1: 3개월.
2: 뭐 조금 이제 크라운이라든지 개수 제한 없이 하시려면은 1년 전에는 하셔야 된다. 보면 됩니다.
1: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꼭 기억해 두셨다가 치과 치료 받으시기 전에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좀 보험 가입도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을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 집어주시면요.
0: 네, 보험은 그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계약이 비갱신이어도 특약들이 갱신형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증권을 제대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네, 뭐 옛날 보험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 나온 새로운 치료들에 맞는 그 트렌드에 맞는 보험으로 일단은 점검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중에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때도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끝곡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내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고요. 이후로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상계교에서 노원교 구간 내 1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월계 1교에서부터 어렵고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녹지작업으로 창동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마성터널 안 화물차의 추돌 사고로 잠깐 전면 통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1, 2, 3차로에서 처리 작업 중이라 4차로만 통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멀리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면 용암 3터널 안에서는 트레일러의 사고로 지금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영입니다. 최강영입니다. 가을을 아람 같은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밤 아람, 도토리 아람, 감 아람, 모과 아람 등등등. 아람이라는 말은 충분히 익어서 저절로 떨어질 것 같은 열매를 뜻하죠. 날씨가 선선해질수록 가을이 깊어갈수록 열매는 알차게 알차게 익어갑니다. 월요일이지만 월요일 같지가 않네요. 이번 주에는 결실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고향에 가는 분도 계시겠고 혼자 연휴를 즐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각자의 방법으로 그 결실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고된 시간을 잘 통과했다. 우리의 수고에 박수를 쳐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네, 월요일 첫 곡으로 최영철의 화무 11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생 무상이다. 덧없다. 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권력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완치행 선생 작사 작곡입니다. 이분은 항상 그 울림 있는 노랫말을 아주 신나는 노래로 만들어주시는 아주 재주가 있으신 분인데. 자,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오동잎, 네, 채연 씨. 히트곡 많이 내신 분이죠. 자,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월, 화, 수까지 하고 나면 목, 금, 토, 일 나흘 동안 한가위 여유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날이 추석 당일이죠. 네. 하여튼 이번 한 주 좋은 한가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눈에 띄는 뉴스 전에, 3659님의 문자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오늘은요,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중 무휴, 오후 2시에 잊지 않고 허리케인 라디오 출퇴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진짜로 그 치매 극복의 날은 매년 9월 21일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오늘이 치매 극복의 날. 예. 다 두려운 병이죠. 치매. 예. 걸리지 않도록 조심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 대상으로 21일 날 오늘 발표한 결과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 오른 34.8로 집계가 됐네요.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메시지가 부각이 되면서 수도권과 청년층의 지지 결집으로 이어져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4%로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을 했네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 불거진 각종 인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서부 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제25사단 DMZ 수색 작전 중에 안타깝게 중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뢰 폭발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성시에 이 뉴스 계속 그 뉴스 전문 채널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안성시에 그 한 나눔 장터 행사장으로요. 1톤 트럭을 어떤 분이 몰고 돌진해서 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트럭의 운전자는 60대 운전자인데 안성시청 소속의 이제 기관재 근로자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해서 유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 그 부산에 상어 한 마리가 등장해가지고 좀 전국적인 화제 관광객들이 엄청 몰리고 있다고 그러죠. 부산의 북항의 친수공원이라는 곳에 저도 이제 화면으로 한번 봐서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상어가 출몰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되니까 얘 보려고 전국에서 인파가 몰리고 있답니다. 덕분에 인근 카페하고 푸드트럭이 특수를 누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고요. 급기야 온라인에서는 현장을 부산 상어 박람회라고 부르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 18일부터 사흘째 출몰 중인 이 상어는

0: 는 갈색 외형에 길이가 약 3.5m 정도 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무태상어로 추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어가 되게 커요 정말로. 예. 지금 사진을 저 파블로가 올려놨는데 밑에 배 있는 쪽은 하얀색이고 그 등 쪽은 예, 갈색 부분이고요. 어, 무섭게 생긴 상어긴 한데 지금 전국의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그냥 너 딴 데 가지 말고 계속 거기 살아달라. 뭐 별의별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열리고 있죠. 네, 여기 처음 정식 종목으로 도입된 테크볼이라는 종목에서 이준석 선수가 남자 단식에 금메달을 차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테크볼이라는 게 테크니션 플러스 볼 이거를 합친 테크볼인데 탁구대 같은 예, 그런 타원형 탁구대 같은 그 테크볼 대 위에 그거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세 번 만에 냉기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예, 테크볼 대를 올려놓고 거기서 족구하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여기에 이준석 선수가 와, 정말 헌신을 다해가지고 이번에 금메달을 했다고 그래서 예, 어머니로부터 뜨거운 눈물도 받았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자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자 허리케인 라디오에 광고를 듣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눔 선물 드리는 시간 돈가스 퀴즈로 이어가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네, 돈가스 퀴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문자 샵 0951로 저희들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써서 보내주세요. 첫 번째 돈가스 퀴즈 정답,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세 번째는 나눔 선물을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 주소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당첨자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돈가스 퀴즈부터 대해드릴게요. 부산 북항에 지금 출몰해가지고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바다 위의 포식자. 자, 이 고기의 이름이 뭡니까? 보기 두 개 올라왔네요. 1번 상어, 2번 홍어. 상어냐 홍어냐. 홍어는 뭐 포식자는 아니죠, 그죠? 예. 정답을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21가지의 나눔 선물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고르셔가지고 하나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용 사각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동백 코다리면과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임의 식사권입니다. 자, 한 가지 적으시고요. 세 번째 이제 적으실 거는 나눔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 누구하고 같이 즐기겠다.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퀴즈, 돈가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산 북항에 출몰해서 전국적인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있죠. 바다 위의 포식자. 네. 그죠? 이 고기의 이름이 뭐예요? 1번 상어, 2번 홍어. 네.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쓰셔가지고요. 보내주십시오. 샵 0951로. 상품 받으신 1440님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 벗어 참 맛있게 먹었네요. 농부 이마에 하염없이 흐르는 굵은 땀방울.

오늘 무게를 생각해 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신토불이 우리 목이버섯 최고네요. 즐거운 추석에 잡채에는 목이버섯이 끝내줍니다. 네. 목이버섯을 듬뿍 받으셔가지고 넣어서 잡채 요리를 해주셨네. 옆에 그 녹색병이 또, 예. 예. 참, 뭐, 어? 야, 같이 드셨구나. 야, 안주로도 딱 좋습니다. 네. 김치도 보이고요. 네. 잘 받아서 잘 드셨다니까 좋습니다. 1440님, 고맙습니다. 나는 선물 후기 보내주셔가지고. 자, 또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의 고정 천치자 연천의 수색대로 저희가 하는 1096님이 문자 보냈어요. 안녕 일고라 아빠니 주말에 손 위에 큰형님과 철원 고석정 꽃밭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보냈네요. 알록달록한 꽃 식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고 향이 좋은지 눈 호강도 하고 코 호강도 하고 왔습니다. 야, 진짜 그 꽃밭 단지인데 어마어마하게 넓으네요. 여기가 고석정? 동네 공원 이름이 고석정인가 보죠. 네, 무지개처럼, 네, 딱 무지개 떡 같아요. 꼭, 예,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예, 차례대로 한 줄 한 줄 이어가지고, 마치 저 고흐의 그 프로방스 지방의 그림을 그렸는 듯한 아주 멋지네요. 자, 뒤에 그 산은 뭔 산이에요? 1096님. 뒤에, 그 산 이름도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중간중간에 사진도 찍고 그러네요. 네. 좋은 사진 잘 받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정훈이가 부릅니다. 꽃밭에서.

정은희 선생의 꽃밭에서 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노래인데 참 고음 살벌하게 올라갑니다. 너무 잘 부르셔. 탁월한 가수신 거예요. 저는 이게 고음이 안 돼가지고 여기 보컬 학원까지 다니고 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성대 구조가 이게 엄마로부터 타고나야지 가수가 되는 거지. 이게 연습한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연천 수색대님께서 아까 꽃밭 그 고석정이라는데 사진 보내주신 분 보고 제가 그 뒤에 넓은 산이 있는데 그뭔 산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뒤에 보이는 산은요 복계산이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복계산이라고 한답니다. 네. 참 허리케인 라디오가 이렇게 서로 청취자하고 문자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싹 문자로 6697님은 190 운영난에 힘드실 텐데 늘 변함없이 좋은 음악과 사연 감사하고요. 정상화 응원합니다. 정답은 상어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명절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뭐를 근데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그걸 안 적으셨어. 6697님, 어머님께 명절 선물로 뭐를 드리려고 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당첨되셨으니까, 뭘 받고 싶은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724번님, 정답 1번 상어입니다. 그러시면서 괄호 열고, 상어가 전생에 약속한 연인을 만나러 온것 같네요. 100년 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 재밌는 상상력을 동원하셨네. 100년 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어가 북한으로 왔답니다, 지금. 그러시면서 상품 받아서 가족 외식을 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가족 외식이라고 하셨으니까, 자, 파블로 PD가 이거를 보내드립니다. 구리시 양꼬치 보내드리겠답니다. 자,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을 보내드릴게요. 잘 다녀오십시오. 4498번님은 정답은 1번입니다. 광주 송정의 먹어봐 뒷고기 이석증으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아내와 가고 싶네요. 네, 4498번님한테 자 어디 갔죠?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이 이게 참 낫기가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 건데 이명증하고 이석증 다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명증은 귀에서 띠 하는 소리 듣는 거고 이석증은 막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세방고리 간에 뭐가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2년 전에 이석증으로 이비인후과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 증세는 좀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석증 고생하시는 아내분하고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6519번님 당첨됐어요. 1번 상어가 정답이고요. 이번 추석에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참여하는데요. 오란다 좀 받고 싶네요. 네. 오란다 보내드립니다. 6519님한테 파주시 한가 쌀가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2345번님 당첨됐습니다. 1900님과 막걸리 한 지가 벌써 10년 이상 흐른 듯 합니다. 저하고요? 그 사이 저도 은퇴해서 연금 받고 소일하는데 우연히 오후에 산책하며 들을 만한 라디오 방송을 고르다가 190 방송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열 청취 중입니다.

그러면서 파블로 PD님도 수고하세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좀 스마트폰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안게임이 아이치 나고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밤에 제25 태풍 두지안이 도쿄 200km 지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이라고 한다는데 나고야는 도쿄보다 훨씬 남쪽에는 있지만 예,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없길 바라고요. 어제 저녁 때 그 한일전으로 치러진 농구 결승전들 보셨습니까? 아, 이정현 선수라고요? 키가 2m 2cm인데 뭐 3점 슛. 와, 콱콱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선수가 단합이 돼가지고 일본을 뭐 아낌없이 저희가 이겨버렸는데 오늘은 또 국기 종목에서 야구가 있습니다. 대만과 오늘 경기가 있다는데 아마 시청률 좀 높을 것 같습니다. 7053님의 신청곡은요, 광고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원래 이게 김상희 씨 원곡인데 오늘은 추가열 씨가 부른 버전으로 틀어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들었는데 아주 미성의 소유자죠. 예, 한국 저작권협의회 회장도 조금 전에 했었던 추가열 가수가 부릅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궁짝짝 궁짝짝 빨리 틀어. 왜 안 틀어? 아, 광고부터 나가야 된답니다. 예.

0: 아주 애련한 추가열 씨의 목소리 좋네요.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요즘에 저는 못 봤는데 코스모스 피어 있어요, 지금? 어디 길에서 봤어요? 밖에 저두 아저씨들은 멀뚱멀뚱하고 있고.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 요즘에 코스모스 많이 피었겠죠? 예. 쟤네들이 저 밖에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코스모스 같은 거 눈에 안 들어온답니다. 아이고, 참. 아, 그리고 저하고 10년 전에 막걸리 하셨다 그래서 바블로 보고 연결 좀 해봐 그랬더니 2345이 청취자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그냥 보내시고 안 받고 계시대요. 요즘 건강에 좀안 좋아서 통화는 좀 어렵고요. 다음에 다시 문자 드릴게요. 누군지 저는 감이 안 잡히네요. 10년 전, 2016년인데. 2016년은 저도 뭐 직장 생활 다 끝내고, 이 한참 또 힘들 때였는데, 누군지 기억이 날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496번 님이 정답 맞히셨어요. 안녕하세요. 최일구님. 정답 1번 상어고요. 저는 남양주 한음골에 식사권을 받고 싶은 사람이고요. 추석 때 남양주 살고요. 계신 친정엄마 모시고 가보고 싶습니다. 네. 여성 청취자시군요. 네. 3496번님한테 일단은 한음골 식사권.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자 보내드리고요. 이분을 전화로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직 연결 안 됐어요? 네. 자, 남양주에 친정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네. 한음골이 이제 남양주에 있고 그러니까 잘 됐네요. 친정엄마가 남양주에 살고 계시다니까. 연결이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최군님.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네,
0: 네.
1: 반갑습니다.
0: 어디 계셔요, 지금?
1: 아, 저희는 제가 사는 곳은 중량구고요.
0: 네.
1: 아, 친정엄마는 이제 남양주 호평동에 살고 계세요.
0: 호평동에, 네.
1: 예.
0: 청취자님, 혹시,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1: 아, 최군님하고 동갑이에요.
0: 아, 저거, 갑장?
1: 네.
0: 반갑습니다.
1: 저는
0: 그러면은,
1: 8월생이에요.
0: 네?
1: 저는 8월달 생일이라고요.
0: 아, 저 누나네, 그러면. 저, 다음 달에, 제가 11월 생일인데.
1: 아, 그러세요?
0: 두세 달 누나, 예.
1: 그건 누나도 아니죠, 뭐.
0: 아, 그렇지. 친구지, 뭐. 예. 아,
1: 네.
0: 근데, 그러면, 남양주 친정엄마는, 그러면, 여든 아흔 가까이 되신 거 아니에요?
1: 아, 87세예요, 올해가.
0: 그렇지, 그렇지.
1: 예, 87세인데, 예.
0: 그러면은 뭐, 3, 9년생쯤 되시나? 몇 년생이셔?
1: 몇 년생인지는 잘 모르겠고,
0: 예.
1: 일단은,
0: 여든
1: 올해 엄마가, 저희
0: 일곱이시다.
1: 엄마가 용띠세요.
0: 예. 용띠, 그쪽까지는 저도 용띠라면 몇 년생인지 모르니까 알겠어요. 그 어머니는 어떻게 건강하시고요?
1: 아우, 저희 엄마는 아직도 발바닥에서 고무탄내가 날 정도로 잘 돌아다니세요.
0: 이야, 얼마나 좋아요.
1: 예, 저희한테는 그것도 복이죠,
0: 아,
1: 뭐.
0: 그럼요. 어머니 본인도 복이지만 자식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87이신데 발바닥에 고무탄내 날 정도로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그래?
1: 뭐, 그, 남양주 쪽에는 이제는 뭐, 깨바시고 도라지밭 같은 데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런 데서 이제는 어머니가 이제는 뭐, 밭에서 뭐 캐신

0: 나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조금씩 사갖고 오시고 추석 명절 되신다고 또 깻잎밭에 가서 또 깻잎 사갖고 오시고 또 경로당 가서 또 노시고 오시고 그래요.
1: 대단하시네.
0: 종이 쇼핑백 끈 묶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거 일거리 센터 동네 할머니 분들하고 그거 하시고 그것도
1: 알바식으로?
0: 예 알바를 하시고
1: 네.
0: 또 없으시면 또 할머니들하고 또 고스톱 치고 놀고 계세요.
1: 뭐 경로당에서?
0: 네네.
1: 야, 정말 대단. 젊으실 때부터 그렇게 잔병 치레 없이 어머니가 건강하셨나 보죠?
0: 예예.
1: 혹시 뭐 대사성 질환, 뭐 당뇨라든가, 뭐 고혈압이라든가.
0: 저희 엄마는 아직도 그런 게 없대요.
1: 그러면 좀 날씬하시겠네, 어머니가.
0: 아니요, 뚱뚱한데도 병원에 가셨더니 걱정이 돼서 갔더니
1: 네.
0: 당뇨가 없다 그러더래요, 아직.
1: 그래요?
0: 예, 고혈압은 조금 있는데
1: 네.
0: 당뇨는 없다고 그래도
1: 정말,
0: 다행이라고 하시더래요,
1: 아유,
0: 병원에서.
1: 다행이죠. 우리 청취자님은 어디 따님은 그런 질환이 있어요, 없어요? 저 갑자기라며.
0: 저도 아직 그런 건 없어요.
1: 아유, 이게 당뇨가 이게 유전인자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
0: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근데 저희 엄마가 아직 그런 거 없으셔가지고
1: 얼마나 좋아요,
0: 다행히 저도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것
1: 그래.
0: 같아요.
1: 아유, 부럽습니다. 예. 아, 제가요, 요새.
0: 네.
1: 당뇨약 먹은 지가 2023년부터 먹다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경계성 당뇨라고 그래가지고 먹고는 있는데, 처음에 그냥 먹고 있다가 살이 너무 쪘거든요,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한달 전부터 제가 살 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좀 배도 좀 들어가고, 지금 당뇨 인구들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살을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살 빼기 작전에 돌입했는데 청취자님네 가족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0: 그렇죠. 근데 제가 맨날 테레비로
1: 네.
0: 저기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1: 아,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요?
0: 예. 맨날 그거 보고 있어요.
1: 지금도 TV로
0: TV로
1: 보고
0: 보고
1: 계십니까?
0: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소리를 줄였어요. 보고 있는데.
1: 제가 그러면 셔츠 뭐 입고 왔어요?
0: 그 체크무늬 같은 거, 잔잔한
1: 주황색.
0: 체크무늬. 네.
1: 아, 집에 텔레비전이 잘 나오시네.
0: 아유, 얼굴도 그냥 점 하나까지 다 보여요. 최근님.
1: 점까지 보여요?
0: 너무 화면이 잘 보인다는 얘기죠.
1: 아, TV가 좋다 이런
0: 그 정도로.
1: 말씀이시네.
0: 예.
1: 텔레비전 산지 얼마 안 되신가 봐요?
0: 아니, 오래됐는데 그래도 화면이 잘 나오네요.
1: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
0: 그래도 살이
1: 친구님은,
0: 예전보다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화면으로 봐도.
1: 이제 한달새 많이 좀 빠졌어요.
0: 예.
1: 다이어트도 좀 하고, 운동도
0: 그래도
1: 좀 열심히.
0: 얼굴에 주름살이, 살이 빠지면은 얼굴에 주름살이 그래도 많이 생길 텐데, 그래도 주름살은 많이 안 보이는 것
1: 아니,
0: 같아요.
1: 근데 지금은 그런데 제가 이게 막 웃잖아요.
0: 네.
1: 그러면 눈 양쪽에 미간 그 너머에 귀 있는 그 사이에 여기 제가 만지고 있는데 여기 좀 살이 빠지니까 여기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0: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나이에.
1: 고마워요. 아유, 참.
0: 아, 그래도 잘생기셨잖아요.
1: 아, 또왜 이러시나 또.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 집은 뭐 그냥 무슨 일하세요? 아니면 전업주부세요?
0: 아, 저도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1: 예, 지금은 어디 댁에 계신 거고요?
0: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출근하려고요.
1: 오, 무슨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0: 아, 전 그냥 조그만 개인 장사하고 있어요.
1: 아,
0: 네.
1: 중랑구 쪽에서?
0: 아니요, 저기 도봉구 쪽에서요.
1: 도봉구, 아,
0: 네, 집은 중랑구고요.
1: 그러시네. 조금 있으면 출근을 하신다 이거죠? 네,
0: 네네.
1: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머니한테 언제 찾아뵐 거예요?
0: 추석 전날에는 엄마한테
1: 네,
0: 가야죠.
1: 중랑구에서 뭐 남양주는 뭐 엎어지면 커다랄 때
0: 가까워요.
1: 아닙니까?
0: 네, 가까워요.
1: 그러니까, 예.
0: 예.
1: 하여튼 이제 잘 다녀오시고 하는골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0: 네,
1: 어머니 뭐
0: 감사합니다.
1: 예, 걸어
0: 예.
1: 다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잘 다녀오실 수 있겠네요. 네.
0: 예.
1: 친정 아버지는요?
0: 아, 저희 친정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15년 전인 쯤
1: 아이고,
0: 돼서.
1: 네. 아, 일찍 돌아가셨구나. 네,
0: 예.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 다가오면 아버지도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0: 제 따님이라
1: 예.
0: 그래요.
1: 저희 엄마는요, 83세까지
0: 네.
1: 운전하고 다니셨어요.
0: 오이구.
1: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그거 자동차 키를 뺏었어요.
0: 면허증 뺏으셨어?
1: 운전하면 안 된다고.
0: 잘하신 것 같아, 그거는.
1: 예. 그래서
0: 어머님께서,
1: 엄마가 막 우시더라고요.
0: 우셨어?
1: 예, 자동차 키 뺏었다고.
0: 뭐라 그러면서 우셨어요?
1: 너네들이 나 발목까지 다 묶어놨다고. 이렇게 차 갖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차를 못 갖고 다니시니까는 발목 묶어놨다고 눈물을
0: 근데
1: 흘리시더라고요.
0: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하시면은 그냥 키를 계속 갖고 계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식들
1: 아유, 안
0: 생각은.
1: 돼요.
0: 어떤 자식들
1: 연세가
0: 생각은 어땠어요?
1: 많으셔가지고
0: 예.
1: 좀 이렇게 순발력이 떨어지시더라고요.
0: 아, 그걸 자식들이 이제 딱 캐치를 했구나. 예.
1: 예.
0: 그렇죠. 사고라는 거는 뭐 순식간에 나는 거니까.
1: 네, 맞아요.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하여튼 저 그러면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남양주 한우국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친정엄마 모시고 잘 다녀오세요.
1: 네.
0: 그래요.
1: 세부님도 추석 잘
0: 아이,
1: 보내시고요.
0: 고맙습니다. 네.
1: 안성
0: 다,
1: 다녀오세요.
0: 네.
1: 어머니 뵈러.
0: 제 고향도. 저는 저 24일 날 갔다가
1: 예.
0: 하루 자고 25일 날 이제 올라오려고.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좋은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1: 예.
0: 중랑구에 저하고 갑장이신 여성 청취자분하고 인터뷰 한번 해봤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우철이 부릅니다. 연모.

0: 박우철의 연못 듣고 왔습니다. 아주 애절한 사랑 이야기네요. 이두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아까 저 인터뷰할 때그 친정어머니가 87이신데 용띠다. 그래서 몇 년생인지 제가 계산했는데 그랬더니 여러 청취자들께서 40년생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하고 갑장이시네요. 이렇게 하셨네. 예. 경진년 40년생이시다. 예, 그러시군요. 자, 최일거리 캔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3부에서는 대결 서강대교 미녀가수 두 분 나오죠. 서지호, 강민주. 강민주, 서지호 두 미녀가수가 나와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2부 끝곡입니다. 이한경 거기서 거기 들으시고 3부에 뵐게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0: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7: TBS 교통정보
8: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서울역 방면 서울역 광장 앞에서 집회가 있는데요. 이후 숭례문 한국은행 교차로 또 회원 사거리를 거쳐 명동역 1번 출구 앞까지 한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내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뒤로는 성수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도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인데 성산대교 다리 건너기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지금도 마성터널 한 1, 2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용인에서 마성터널까지 길게 속도를 못 냅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방면 용암 3터널 안에서도 사고 처리가 계속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번째 노래는요, 산들 따라 청취자께서 이 노래 신청했어요. 최혜영의 그것은 인생.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가을 하늘하고 딱 맞는 노래 같아요. 그것은 인생. 네, 잘 듣고 왔고요. 아까 제가 코스모스 많이 핀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8094님께서 최일구 씨 시간 날 때 건너편 하늘공원이나 그 주변 좀 걸어보세요. 하얀 코스모스, 분홍 코스모스가 널렸고 보라색 맹문동 핑크꽃도 활짝 웃고 있답니다. 여기 상암동

0: 난지공원, 하늘공원 얘기하시나 봐. 아, 상암동 여기 왔다 갔다 한 지가 제가 거의 9년 다 돼 가는데, 하늘공원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네. 자, 지금 아주 기사까지 났네, 하늘공원에. 예. 보라색 맹문 등 핑크꽃 피어 있는 그런 사진도 보이고,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허리케인 라디오에 전속 미녀 가수 두 분 나옵니다. 대결 서강대교 서지호 강민주, 강민주 서지호. 오늘은요, 추석 연휴 맞이해서 특별 이벤트로 고향과 또 어머니와 관련된 노래로 두 분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냥 들을 순 없고요. 허리케인 라디오가 준비한 야심찬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허리케인 라디오 전성 미녀 가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대결 서강
1: 대결!
0: 아니 저 혜은이 제사만 강교 강물은 흘러갑니다 안 틀려?
2: 강물은 흘러갑니다.
0: 그러니까. 아, 풀어봐 한번.
2: 제사만강교 밑에.
0: 아 좋습니다. 자 제사만 강교 아니죠? 아니 이걸 틀어야지 대본을
1: 그러니까.
0: 읽잖아. 제사만 강교 안 틀고 뭐하냐고.
1: 네.
0: 자 제사만 강교 아니고 대결 서강대교입니다. 자 서강대교 어디 있어요?
1: 서강.
0: 네.
1: 강서 왜 강서 대교로 안 했어요? 오케이.
3: 강서 대교는 자, 자연스럽지 않죠.
0: 성인가요계 미모 서열 1, 2위 가수입니다. 1위는 옷가락지 강민주 씨.
1: 아니래니까요.
0: 아, 대본을 이렇게 써놨어.
1: 어디요?
0: 봐봐.
1: 진짜.
0: 1번에 썼잖아. 옷가락지 강민주가 1등이라고. 아, 2등은 진짜. 신곡 딜빵딜빵 서지효 씨.
1: 1-1.
0: 아이고. 그리고 제 오른쪽 옆에는 뉴페이스입니다. 고대석 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0: 아저씨,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왜 여기다 대고 있어요?
1: 방송인이 아니라 보니까.
4: 진급했습니다.
0: 아, 저 뒤쪽에 앉아있다가 매번, 아, 우리 네. 메인에 딱 그 앉았습니다.
1: 근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0: 그렇죠?
1: 해주고 계셔가지고.
0: 어, 이분이 없으면은 노래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1: 네.
0: 아, 이 엘프 노래방 기계를 아주 능숙하게. 대한민국에서 엘프 기계를 가장 잘 다루는 분이라며.
1: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부실장님은 저 군대생활 어디서 했어요?
4: 아,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0: 어, 강원도 양구 어디 비무장지대 같은 데서 했어요?
4: 네 맞습니다. GP 안에 있었습니다.
0: GOP도 아니고 GP?
4: 네네.
0: 그랜드 포스트?
4: 네.
0: 살벌한 데 있었네.
1: 근데 얼굴은 동네에서 본 것 같은데.
0: 거기서 뭐 보직은 뭐였어요? 취사병이었어요?
4: 아니죠. 수색병이요.
0: 아 수색.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취사병. 감사합니다.
0: 아니 얼굴이 둥글럭적해요.
1: 아니 근데 원래 유도 선수였어요?
4: 네 유도했습니다.
1: 어 진짜요?
0: 아 유도했어요?
5: 아 예 맞아요. 체육고등학교 나왔어요.
1: 아~
0: 네. 몇 단이에요?
4: 4단입니다.
0: 아 4단이면 나는 안 되겠네.
1: 4단이면
5: 오빠는 몇 단이세요?
1: 몇 단이요?
0: 나는 안 돼요.
5: 무단?
0: 자, 한 달 만에 또 서강대교 멤버들 자들 지내셨어요?
1: 네.
0: 뭐하고 지냈어요 강민주 씨는?
5: 어 이제 행사철이고 예 시원할 철이니까 운동도 하면서 예 일도 하면서
0: 야, 행사철이라 이것도 많이 좀 들어오시겠네.
5: 네 조금
0: 짭짤하게.
5: 네. 우리 뭐 저는 뭐 우리 지호에 비해서는 아주 뭐 조족지역이겠지만
0: 딜빵딜빵 부릅니까 무대 가서 요새?
1: 예, 딜빵딜빵
0: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1: 이제 어쨌든 신곡에 대한 관심도가 많으니까
0: 그렇지.
1: 네. 네. 또 노래가 또 이렇게 반복이 많이
0: 그래도
1: 되니까
0: 그래도 서지호 씨 무대 가면 돌려도 이거 하야 돌리도
1: 그럼요. 그 곡은 절대 네. 뺄 수가 없죠. 남이가 돌리도
0: 네. 남이가
1: 네. 뺄 수가 없죠.
0: 아, 저도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구로구청 쥐 페스티벌이라고
1: 네.
0: 23년 역사 아래
5: 엄청 굉장히 예, 많이
0: 저희는 저 일부 사회 봤었어요.
1: 와.
0: 아유, 나 중간에
1: 좀 짭짤하셨겠네요.
0: 아 조금 받았지. 아 출연료도 못 버는데.
5: 네.
0: 어디서
1: 간식사. 간식사.
0: 근데 이틀 동안 하는데
5: 네.
0: 저는 그저께 썼고 어제 보니까 그 진성 씨가 피날레 무대 하는 거 출연 예정이 돼 있더라고.
5: 아~
0: 자,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두 분
5: 네,
0: 어디 그렇죠. 추석 계획들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서지효 씨부터.
1: 저는 이제 고향이 광양이에요. 전남 광양.
0: 예. 네.
1: 가면서
0: 제철소에 이제 있는데.
1: 네. 그래서 가면서 또 감사하게 네. 행사가 또 몇 군데 있어서.
0: 아 내려가는
1: 가면서,
0: 길에도.
1: 네.
0: 내려가면서도 돈을 버는 거야?
1: 네, 내려가면서 이제 벌어가지고 이때 부모님 또 용돈도 좀 드리고.
0: 올라오면서도 있어요?
1: 올라오면서는 없어요. 명절이 끝나고 올라오니까.
0: 올라오면서는 빈손이고.
1: 네.
0: 민주 씨는?
5: 아 저는 23일부터 27일까지
0: 네.
5: 중국 공연이 잡혀 있어서
0: 아, 짭짤하시구만.
5: 네, 딱 그 추석 때 맞춰서
0: 네. 네,
5: 공연을 가요.
0: 어디 중국 어디로 가신다고요?
5: 웨이하이를 가요.
0: 웨이하이?
5: 네, 위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위해.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1: 가까워.
5: 제일 가까운
1: 데. 맞아요.
0: 예. 나 안 가봐가지고. 위화도 해근할 때 위해?
5: 위해.
0: 아니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했다고 그러잖아.
5: 거기는 아닐걸요. 모르겠어요.
0: 아 동네가 달라요.
5: 네 다를 거예요.
1: 네,
5: 중국이 뭐 워낙 커서.
1: 그건 아니.

0: 그래요?
1: 알았어. 자, 시작합니다. 대결 서강대교 노래 잘하는 가수 강민주 씨하고
2: 오늘은
1: 서지호
2: 뭐 맛보기
1: 씨.
2: 맛보기 대결 없네? 없어요?
0: 연기 없네요.
1: 아 오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고향 그다음에 어머니 이런 특집이라 네.
2: 아, 노래 위주로
1: 맛보기로 뭐 그거 해보려고 또 대사 한번 해보려고
2: 아니요 아, 네? 안 할게요.
0: 아 근데 그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노래하는 오랜만에, 것보다
1: 오랜만에 누워보는 것 이런 거 해보려고.
3: 왜 이러세요?
1: 자, 대결 서강대교. 자, 강민주 서지호 노래 라이브. 듣고 싶다 하는 노래들 문자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다들 아시죠? 신청곡 지금부터 팍팍 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 대결 들어가기 전에 두 분한테 고향 노래 한 곡씩 준비해 달라고 먼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요거부터 PD가 이제 부탁한 이 노래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요. 네. 어떤 곡들을 준비하셨어요? 강민주 씨는?
2: 저는 머나먼 고향.
1: 아우나 씨의 네. 머나먼 고향. 어, 고향 거 가깝잖아 근데.
2: 아, 저 연천.
1: 아, 연천은 뭐 엎어지면 코 닿을 텐데 뭘
2: 멀어요?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아, 갔다 사실 이제 거기에는 저희 언니가 살고 계시는데 항상 이제 명절 때는 언니한테 가거든요. 에이.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못 가는데.
1: 중국을 위해를 네. 가신다고?
2: 네. 그래서 다행히 또 엊그저께 네. 네. 토요일 날 거기에 행사가 있어서 연천군민체육대회에 행사가 있어서
1: 연천군민체육대회에 강민주를 안 부를 수가 없지.
2: 그렇죠.
1: 연천이 나은 스타인데.
2: 네네네.
1: 아, 좋습니다.
2: 그래서 갔다 왔어요. 저희 그때 저희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일부러 인천에서 오셨어요.
1: 야, 강민주 보려고?
2: 네, 보시려고. 야. 지금 80이 되셨는데.
1: 은사와의 눈물의 상봉이었네.
2: 네네네. 제 그 선생님이 제 웅변을 또 시작하게 해주신 원고까지 직접 쓰셔가지고.
1: 아, 초등학교 때 웅변도 했었구나.
2: 네, 선생님 때문에.
1: 한번 해봐요, 웅변.
2: 아, 싫어요. 근데.
1: 공산당의 무리를 뭐 쳐보셔야 네. 합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2: 네. 아, 그쵸. 뭐. 네.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네. 네. 네.
1: 그래요.
0: 오늘도 지금 뭐 문자가 네. 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 읽어드릴까요?
1: 네.
0: 287님입니다. 네. 일구 형님, 위화도 해고대 위화도는 강화도래요.
1: 위화도가
0: 강화도입니다.
1: 강화도야.
0: 네.
1: 위에인데 제가 재밌어 한번 위화도.
2: 그럼요.
1: 자, 그러면 강민주 씨는 지정곡으로 이제 머나먼 고향을 할 거고 서지호 씨는 뭐 할 거예요?
0: 저도 고향 노래로 고향으로 가는 배.
1: 광향으로 가는 배.
2: 아, 둘 다
0: 나훈아 선생님 곡이에요.
1: 아, 고향으로 가는 배도 나훈아 씨 노래입니까?
0: 네.
1: 자, 그러면 연천이 고향인 강민주 씨가 그러면 머나먼 고향 네. 네. 먼저 하고
0: 네.
1: 그죠 순서상?
0: 그럼요.
1: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0: 미모
1: 서지호
0: 2순위가
1: 씨가
0: 먼저 해야죠. 2순위가.
1: 2순위가 아, 여보세요. 예. 네. 네. 자, 서지호 씨는 고향 광양으로 가는 배.
0: 아, 좋네요.
1: 고향으로 가는 배 네.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음악
1: 여러분 아주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0: 씨, 뭐 남은 고향.
1: 아, 고향으로 달려가는 기분이 들어요. 한 잔 술에 서름을 타서 마신다. 가사가 진짜 예술이네요.
0: 요즘은 노랫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 잔 소맥에 서름을 타서 마신다. 벌써 마셨어요?
1: 마셨어.
0: 술도 안 마시고 취해버렸어, 강민주 씨가.

0: 노래를 워낙 잘 부르시니까 벌써 노래가 끝나버렸네. 야.
1: 아, 소맥 소리만 하면 저렇게 좋아가지고 흥분을 해요.
0: 고대석 실장님, 네? 집에 그 우환 있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1: 오셔.
0: 어, 유도 사다냐?
1: 야, 저기 뭐야?
0: 야, 이분이 어느 분 매니저예요?
1: 어.
0: 두 분의 매니저는 아닐 거고.
1: 저희 매니저님은. 매니저.
0: 서지호 씨 매니저.
1: 웃어요. 아니에요.
0: 아니, 강민주 씨 매니저.
2: 네, 제 매니저입니다.
1: 아, 네. 네.
2: 뭐, 제가 집안에 우한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0: 아까 저 고대석 실장 소개하면서 군대생 어땠냐, 이렇게 그, 양구의 네. GP라고 그랬더니, 어, 유튜브로, 야, GP 그랜드 포스트 고대석 화이팅. 야,
1: 오.
0: 대단하십니다. 예.
1: 대단하신
0: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가수 강민지 씨 매니저 하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직접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서본 적이 있어요?
3: 아, 저는 다른 가수분들 할 때 예전에. 한 10년
2: 아, 마이크
1: 아 뭐야?
3: 10년 전에 해봤죠.
1: 잠깐만, 우리 매니저도 들어오면 안 돼요?
0: 들어오면 왜 안 들어와?
1: 우리 매니저 들어오래.
0: 들어온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나?
1: 추석특집이니까.
0: 그리고 여보세요. 고대석 실장님. 네. 뭐 얘기할 거 있으면 마이크 앞, 저처럼.
1: 이렇게 아니, 우리 매니저님은 네. 방송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0: 쑥스러워 하나 봐, 안 들어오겠어. 네. 자, 그러면 강민주 씨의 머나먼 고향 아주 잘 들었고요. 이어서 서지호 씨. 서지호 씨의 고향. 광양으로 가는 배가 아니고 고향으로 가는 배. 듣겠습니다. 박수.

0: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1: 그렇죠.
0: 이 노래 들으면은 참 마음이 아프겠다.
1: 못 가시는 분들.
0: 그렇죠. 네.
1: 어, 그 DJ 같아요 지금 멘트하는 게. 네? 이 노래가 82년에 나온 노래인데.

0: 서지혜 씨가 고향으로 가는데. 아유, 잘 들었어요. 자리 좀 앉아주시고. 보니까 이 노래가 82년에 나오나 싶었는데, 네. 작사는 김진경, 작곡 정민섭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노래는 도시에서 꿈과 정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데, 노랫말 보면 산과 들, 또 그쵸. 아침 햇살, 목동 피리소리. 예? 목동의 피리소리 들어봤어요?
1: 직접적으로는 못 들어보지는 못했죠. 네.
0: 연천에 목동들 많이 살았습니까?
1: 없었던 것 같아요.
0: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광양에는?
2: 광양도
0: 목동 없었어요?
2: 네, 없었죠.
1: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에 잡아먹기 바빴지.
0: 뭘 잡아먹어?
1: 아이, 진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0: 소는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1: 아, 소도 그렇고.
0: 도축하고
1: 있어요. 여러 가지가. 네.
0: 여보세요. 지금 고향 얘기하는데 잡아먹는 게 뭐예요? 잡아먹는 게. 예?
2: 아,
0: 진짜 씨는
2: 못
0: 지금 문자 네. 안 오는데. 네. 소지호 씨가 노래하니까 문자가 많이.
2: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니, 네. 김 PD님, 김경래 PD님. 꼭 이거를 꼭 이렇게 꼭 집어서
0: 여보세요.
1: 얘기를 해야 되는
0: 여보세요.
1: 건가? 아니면
0: 김경래 PD랑 못 알아듣고 빠블로 그러세요.
2: 빠블로! 빠블로! 빠블로! 구구이 하나님. 서지호님, 오늘따라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정말 굿.
0: 자기 칭찬하는 걸 자기가 읽어?
2: 예,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고향 가시는, 또 고향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명절 전이라 또.
0: 또?
2: 네. 0742님, 고향으로 가는 배, 서지호 가수님, 노래 너무 잘해요. 고향 가고 싶어요. 한 표 드립니다.
1: 드린 노래 할 걸 그랬다.
2: 감사합니다. 언니 맨날 하잖아, 드린 노래.
0: 이게 또 뭐 보면 노랫말에 이런 게 있잖아. 산비둘기 쌍쌍이 짝을 찾는 남촌에 피리 부는 목동의 옛 노래가 그립다.
2: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강민주 씨. 네. 연천 사니까 비둘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어? 비둘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가요? 그것도 쌍쌍으로?
1: 아, 그때는 우리 저기 비둘기 없었고요. 네. 까치.
0: 까치.
1: 네, 까치가 네. 많았고 까마귀도 많았고.
0: 아, 그래서 까치를 많이 봐가지고 강민주 씨가 이렇게 까칠하구나.
1: 안 까칠해요.
0: 안 까칠?
1: 네.
2: 깐깐해요.
1: 그때 저기 까치가 자. 울면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자, 올 거라고 얘기했고
0: 씨,
1: 얘기 드세요. 예.
0: 진행하겠습니다.
1: 네, 까마귀가 울면
2: 자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0: 대결 서강 대결입니다. 강민주 서지호 두 분이 아, 이 노래 좀 저 가수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네. 신청곡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이고요. 자, 또 추석하면 어머니 아버지 생각 많이 나는 때인데.
2: 많이 나죠. 네.
0: 강민주 씨는 옛날에 KBS 아침마당에 제가 봤더니 네. 막 울면서 어머니가 강민주 씨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다던가.
1: 중학교 1학년.

0: 부모님이 같이 오셔서 방 정도
1: 네,
0: 하시고.
1: 엄마랑
0: 야.
1: 그랬는데 예전에도 엄마랑 몇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0: 오.
1: 근데 그때 다닐 때하고 이번에 엄마 오셔서 방송 이렇게 같이 찍는데 촬영을 하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빨리빨리 인지를 못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짜증냈어요. 아, 엄마 그것도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엄마한테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엄마랑 이렇게 같이
0: 네.
1: 이렇게 할수 있는
0: 얼마
1: 시간이
0: 안 남았다?
1: 많지 않을
0: 것
1: 수도
0: 같다?
1: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잘해드려야 그냥 더
0: 그치.
1: 손도 많이 잡고 다니고
0: 그래요.
1: 그랬던 것
0: 하여튼
1: 같아요.
0: 어르신들한테는 좀 잘해드려야 될것 같아. 말 한마디 따뜻한. 그게 바로 저 효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명랑하기 그지없는 서지효 씨가 엄마 얘기하니까 또 울컥하는 것 같네.
1: 참, 엄마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그래요.
1: 뭔가
0: 네.
1: 자식으로서 잘 못, 늘 못해드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0: 예. 자, 추석 특집으로 서강대교 하고 있는데, 저 고대석 실장님은 뭐 어머니 생각 안 납니까?
2: 네, 자주 납니다.
0: 예.
2: 네,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0: 네?
2: 건강하세요?
0: 건강하시고.
2: 네.
3: 진제가 많아서 지금.
0: 진제가 많다고?
3: 쟤는.
0: 뭔 죄를 졌는데?
2: 돈이죠, 뭐.
0: 뭐 연대 보증 섰다 뭐 어떻게 되고 그랬어요?
2: 빌려가서 안 갚으니까.
3: 아, 솔직해.
0: 자, 됐습니다. 들었고
3: 일찍이
0: 세 분의
3: 쫓아온다고
0: 네?
3: 사실은 저 자리에 앉혀서 화면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빚쟁이 쫓아온다고.
0: 나오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유튜브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TV에도 나오는데. 야, 고대석 시장이 나온 거 알면 지금 빚쟁이를 쫓아오는 거야, 지금? 어?
2: 괜찮습니다.
0: 나갈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2: 네?
1: 어쨌든, 여기 방송국은,
3: 네.
1: 그래도 보호가 돼요. 왜냐면 출입이, 네,
3: 한 번. 여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어.
0: 아, 이제, 1층 현관 게이트 넘어가면 또 바뀌거든, 바로. 나갈 때 조심들 하시고.
3: 아,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0: 자, 좀 조용히 좀
3: 14층이니까.
0: 해주세요.
3: 네.
0: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 특집으로 좀 고향 어머니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번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1: 네.
0: 얼마 전에 허리케인 라디오에 전국 노래자랑
1: 네.
0: 신재동 악당자
3: 네, 알죠.
0: 나왔는데,
3: 잘 알죠.
0: 그분이 여기 출연해가지고, 모란 있죠, 모란.
3: 네.
0: 유진아 씨 노래,
1: 아,
0: 네.
1: 네.
0: 모란. 엄마가 나는 왜 작아지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3: 네.
0: 신재동 씨가 보니까 이 모란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파블로 PD가 그 신재동 악단장이 가수도 겸업을 시작했대네.
1: 아,
0: 그래서
1: 노래도
0: 한번 노래를
1: 하시더라고요.
0: 해라 그랬더니 노래를 했어.
1: 아,
0: 정말로 모란을.
3: 네.
0: 그래서 출연 당시에 라이브 음원을 자 녹음돼 있던 거 그때 생방송을 했는데 그걸 컷을 좀 따가지고 한번
1: 들려주시나요? 네.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모란이라는 노래가 이 엄마 모자에다 밥 지을 난자죠. 그래서 엄마가 옛날에 지어주신 따뜻한 밥, 뭐 이런 뜻인데, 어려운 한자라고 해서 제목을 했는데, 신재동 씨 목소리로 일단 들어보세요, 두 분도.
1: 네.
0: 자. 이 노래가 이제, 모란이라는 게, 어미 모자에다가 밥 지을 난자 그거 아닙니까? 어려운
4: 네네네.
0: 한자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엄마가 어렸을 때 밥 한 공기 따뜻하게 지어줬던 엄마, 그 엄마를 떠올리는 그 노래.
4: 그렇죠.
0: 그래요? 거기도 노래말 중에 보면 가장 애틋한 부분이 엄마가 자꾸 줄어든다 얘기하잖아요.
4: 그렇죠. 아기처럼 점점.
0: 그러니까.
3: 작아진다.
4: 다음 생에는
0: 내가 엄마로 태어나겠다.
4: 저도 이거 가사 딱 보고 거의 한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0: 바로 악상이 딱
4: 왜냐면
0: 떠오셨구나.
4: 좋은 글은 그냥 바로 나와요. 좋은 글은.
0: 그렇구나. 모란을 한번 저 직접 불러보실 거라며. 파블로 그러던데. 자, 반주 나갑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이제 모란 가사 음악이 뜹니다. 자, 듣겠습니다.

스스로 먹먹한 그대 엄마 엄마 엄마

0: 들었습니다. 유진아 씨 오늘 네. 아,
1: 신재정 악단장의 모란.
2: 네.
1: 다음 좋은 노래입니다. 네.
2: 이
1: 근데 이 노래를 막 이제 녹음했던 건데 한 우리 이거 2-3주 전쯤에 예, 나와가지고 했던 건지 다시 들려드리는 건데 그때는 생방송을 했던 거예요.
2: 네.
1: 그랬더니 지금 청취자들께서 엄마 관련된 노래 신청을 많이들 해주시네. 자 오늘 두 분이 서강대교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즉석에서 불러드리는 거 아니에요?
2: 네.
1: 그래서 6480님께서 아 가을만 되면 유독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나훈아의 홍시 좀 안 될까요? 이거 어느 분이 할까 그러면? 예? 네? 홍시.
3: 제가 할까요?
1: 서지호 씨가 네. 해볼래요? 그리고 그러면 좋아. 서지호. 그러면 1244님은 아예 강민주 씨한테 이렇게 부탁했네. 강민주 씨 우리 어머니 노래 신청합니다.
2: 아 이효정 씨.
1: 예. 네. 그렇구나.
2: 그래요.
1: 제 어머니 보러 갈 때 듣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면. 자, 그럼 서지호 씨는 벌써 이제 마이크 앞에, 스탠드 마이크 앞에 섰는데.
3: 네.
1: 자, 그러면 가을 되면 이 노래 들어야 되겠죠. 홍시 이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자, 박수! 고 실장님, 엘프 다 준비됐습니까?
2: 아, 이게 우리 청양, 청양에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고추. 뒤에 보이는
1: 충청도 청양?
2: 네네 저 고추 모양
1: 고추 얘기 좀 그만하시고 엘프 화면을 지금

0: 선재 씨,
1: 잘한다.
0: 홍지, 자 서강대교 9월달 서강대교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가위 특집으로 고향 엄마를 소재로 여러분들과 노래 하고 있습니다.
1: 아 갑자기 또
0: 네. 엄마 생각 많이 났어요.
1: 아, 네, 네 그러네요.
0: 아까 엄마 그러던데 네. 저 돈 벌면서 내려오다니까 돈 좀 주고 하라고 막 그러던데. 엄마 돈 좀 드리고 와야지.
1: 아니 이번에도 네. 촬영하면서 네. 원래 이제 저한테 이제 출연료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0: 아, 그건 나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누구한테
1: 그 출연료가 저
0: 네, 오겠죠.
1: 저 앞으로 오는데 네.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도 출연료 많이 나와. 그랬더니 어. 처음에는 어 이거 하시면서 아, 내가 이거 또 내가 잘 할지 모르겠다. 막 이러시다가 엄마 출연료 많이 나와. 이랬더니 네. 대본을 막
0: 아, 어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에이. 어디 어디? 어느 채널인데?
1: TV 조선인가?
0: TV 네, 조선에 네, 네, 네. 아, 어머니가 같이 MBN인가? 출연하십니까?
1: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2: 꽤 많이 나올 거예요.
1: 네, 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예 그냥 엄마한테 그러, 정말 딱 일부를 아,
0: 그러면은 네. 제가 서지호 씨 어머니한테 그럴 수는 없고
1: 네.
0: 내가 지금 출연료를 못 받고 있잖아.
1: 그쪽은 어제 행사하셨잖아요.
2: 어저께 돈 벌어 오셨다고.
0: 그저께. 네. 그쪽은 나한테 이체 좀 해주면 안 될까?
1: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0: 자, 고향 엄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홍시 그러면은 그 강진 씨 노래 중에 저거 있잖아. 에? 땡감이라. 땡감, 땡감, 땡감.
1: 땡벌.
0: 아니야, 땡감이야.
1: 땡감
0: 따지 노래지. 마세요. 홍시 될 때까지 이런 노래 있어.
2: 아, 그래요?
0: 홍시가 들어가면. 근데 강민주 씨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홍시 노래 들으면 눈물 좀 나겠어요. 어디 아플 세라 안 먹을 세라
1: 짠해요.
0: 엄마가 그렇게 보듬어줬다는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정을 못 느꼈을 거 아니에요.
2: 그때만 해도 지금은 우리 지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0: 네.
2: 부모님을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하잖아요.
0: 그런데
2: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가지고 엄마랑 헤어진다는 생각조차를 못했었을 때예요.
0: 중학교 근데, 1학년 때문에.
2: 예, 근데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셨었는데
0: 예.
2: 그냥 아프셨었어도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못 해봤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참
0: 이제 이게 현실일까?
2: 예, 이게 현실인가? 이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막 이런
1: 아, 그 어렸으니까 더 그랬을
2: 네,
1: 것 같아요.
0: 어렵게 살아오셨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2: 사람이 죽는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했었을 때.
0: 근데
2: 때니까.
0: 그 KBS 아침마당 나가서 막 울면서 얘기하더니 여기서는 그렇게 울면서 왜 얘기를 안 해요? 예? 네?
2: 잠깐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0: 아, 근데 오늘 두 분이 서강대교 하면 항상 자기 잘났다고 막 서로 우기고 그러더니 오늘은 분위기가 아주 침착해졌어요.
1: 아니, 오늘은 어쨌든 네. 이제 또 부모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0: 네.
1: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요. 좀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2: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제가 더 잘나지 않았어요.
0: 아니, 그만하시오. 네. 잠깐.
1: 저기요.
0: 아무튼 노래 이 홍시 참 아, 유명한 노랫말 아니에요?
1: 네.
0: 자장가,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2: 네.
0: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2: 아, 지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어렸을 때
1: 맞아요.
2: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말 해줬어요. 나는 기억이 나는 게 있거든.
1: 아, 진짜요? 엄마는 그렇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네,
0: 자장가?
1: 이렇게, 네.
0: 그러니까 자장가?
1: 제가 자장가로 이렇게 들을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엄마가 이제 가끔 제가 학교
0: 시간이
1: 갔다
0: 없대. 빨리 네.
2: 저 같은 경우 나도 물어봐줘. 내가 얘기했으니까.
0: 아, 시간 없대.
2: 우리
1: 시간
2: 엄마는
1: 없대?
2: 제 궁뎅이를 네. 이렇게 두드리면서
1: 자, 우리 강민주 씨 이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삽살궁뎅이라는 얘기를.
1: 강민주 씨 신청곡은 뭐죠?
0: 저 청취자 아, 문자.
1: 네.
0: 빨리빨리 읽어줘.
1: 후구 이하나님. 아, 역시 믿고 듣는 서지호야. 짝짝짝. 감사합니다.
0: 우리 자기 칭찬하는 거 자기가 읽어.
1: 3449님. 좋은 세상 겪어보질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렇죠? 6480님. 서지호 씨 예쁘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에게 전화드려야겠어요. 잘하셨어요. 꼭 가세요.
0: 강민주 씨한테 문자가 안 와. 잘.
1: 네.
0: 그러면 강민주 씨 이제
1: 신청곡.
0: 오늘 거의 끝곡 이제 라이브로 해야 될 거. 아까 저 청취자 신청곡 우리 어머니
1: 네.
0: 준비돼 고실장님 엘프 준비됐습니까? 엔터 눌러요. 엔터 눌러. 자 왜? 뭐가 아직 안 돼?
1: 아 노래 우리 민준이 노래 듣기 전에
0: 아
1: 네,
0: 일단,
1: 네.
0: 이거 해봐
1: 들으실 말이 있네요.
0: 네.
1: 예 노래 듣기 전에 광고 드려야 됩니다.
0: 네. 잠깐 안 되겠어요.
3: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
4: 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3: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1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강민규 씨 이제 일어나세요. 강민규 씨 라이브입니다. 우리 어머니 거의 끝곡이 될 것 같은데요.
2: 이효정 씨의 우리 어머니를 오늘 강민규 씨의 목소리로 청해드립니다.

0: 박민지 씨, 우리 어머니, 엄마. 우리 옛날에 엄마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젊은 날의 엄마. 은비녀 꽂고 옥색 치마 입고.
1: 예전에는 또 자식들을 또 많이 주셨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섯 남매라고 그러잖아요. 여섯 남매 백오를까? 치마끈 졸라내고.

0: 있는 곳이 우리 어머니.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글피네요, 그죠?
1: 네.
0: 24일 목금 토일 추석 연휴 그 앞두고 오늘 월요일날 한 달에 한 번 하는 서강대교 하는데 어머니 고향 얘기하는데 아주 마지막 노래로 아주 울림이 있는 노래를 잘 불러주신 것 같아서 청취자 신청곡도 즉석에서 해주셨는데
1: 네.
0: 또 고대석 실장이 아주 잽싸게 엘프를 쫙 작동을 시키고 대한민국에서 엘프를 제일 잘 다루는 분이었네. 네?
2: 아닙니다.
0: 유도사단이나 뭐 엘프 사단 아니야 또 저분이.
1: 아.
0: 여기 저 노랫말 보면
1: 네.
0: 강민주 씨 아까 중학교 1학년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셨다고.
1: 아예 그런 거.
0: 노랫말도 그거야. 요거 네. 읽어봐요. 저 서지호 씨가.
1: 천만 년 사시는 줄 알았었는데 떠나실 날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딸은 울었답니다.
0: 그러니까.
3: 제가 엄마. 막내딸이거든요.
0: 아, 또 마침.
3: 네, 막내딸인데 네. 저희 엄마 아 끝날 때 됐죠.
0: 아니요. 아니요. 예, 더 해도 돼요.
3: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날 집에 이제 학교 갔다가 그때 이제 비상 소집이어서 갔다가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화연아 너 빨리 집에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0: 뭐요? 화연이?
3: 제 본명이 이제 화연이니까.
0: 아 그러세요?
3: 빨리 가봐라. 가봐라
0: 그 앞으로 그냥 강화연, 김화연?
3: 네네.
0: 그 앞으로 본명 씁시다. 본명이 안 것 같은데.
3: 그래서 이제 엄마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그래서 집에 딱 와봤더니 흰천을 씌워놨더라고요.
0: 아이고.
3: 저는 그게
0: 장막을 벌써 쳐놨구나.
3: 그게 저는 돌아가신 것. 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복을 갈아입고
0: 중일이 뭐 알겠어요.
3: 네, 교복을 갈아입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부엌에 가서 있는데 그 오셨던 분들이 아이고 아직 어리긴 어리네.
0: 네.
3: 지 엄마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울지도 않고 그런다고.
0: 박민주 씨 보고서
3: 에이. 그런 상황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에이.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서 울었어요.
0: 거기서 대성
3: 근데 방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0: 그때는 현타가 온 거네.
3: 예, 예, 예, 맞아요. 어렸으니까 알겠습니다. 몰랐었던 것 같아요.
0: 우리 서주 씨도 한 말씀 하시고.
1: 네. 네,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고향들 많이 가실 텐데, 예, 뭐 이 명절 추석 때만큼이라도 예, 그 동안에 뭐 이렇게 힘드셨던 거 잠시 네. 있고요.
0: 그래요.
1: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0: 서주 씨 어머니는 뭐 힘들 게 없을 것 같아. 뭐
3: 출연료도
0: 많이
3: 받으시고,
0: 광역 내려가면서 또 행사하면서 또 용돈도 목돈 벌어가지고.
1: 네, 근데 이제.

0: 동생들이랑 동생네랑 같이 내려가는데
1: 동생네한테 주지 안 줘도 돼.
0: 거기는 안 주고요. 네. 그래서 엄마 힘드실까 봐 그냥 또
1: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두 분 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세요. 끝내야 돼.
2: 아 네.
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박민주 씨.
2: 행복하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 예. 저 한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서 고대석 실장 예전 보조 MC 김태발보다 낫다는데? 그 실장님, 성황대교 보조 MC 한 번 해보세요.
0: 네, 출연료는 없습니다.
1: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죽었다! 네.
3: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도봉터널한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이 진행 중이라 상계교에서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의 3차로에서는 녹지작업도 계속되면서 도봉터널에서 작업구간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의정부 방면으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의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어서 청담대교에서부터 정체고 이후로도 반포대교까지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발안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곳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멀리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면 용암 3터널 안 이제 정상 통행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TBS 4시에 발견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저는 공연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 뮤지컬과 연극을 출연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서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현재 대학로에서 많은 뮤지컬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사의 찬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와 최승현 뮤지컬 평론가 이정환 마케터가 인터뷰에 함께 참여했고요. 뮤지컬 사의 찬미 작품을 쓰고 연출한 성종환 연출과 윤심덕 역할을 한 최연우 배우가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더 넘버스 구독자 여러분. 사의 찬미 대본 쓰고 가사 쓰고 연출한 성종환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즐거운 대화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뭐지 또?
2: 구독.
1: 댓글 남겨주세요.
3: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저희를 영업해 주시기는 처음이었는데 역시 연출님 감사합니다.
2: 좋다.
3: 네, 좋다. 우리 최현우 배우님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사의 찬미에서 윤심덕 역을 하고 있는 최연우입니다. 네.
3: 아니, 연우 배우님이랑은 제가 뮤지컬 그 미드나잇으로 그 TBS TV에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공뜨미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2: 맞아요.
3: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저 사실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 한 번만 할게요. 어쩜 그렇게 그대로세요?
2: 관리.
3: 관리 연우. 네. 아, 정말 반갑고 또 사의 참여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2: 저도 영광입니다.
3: 예. 우리 성종환 연출님은 또 이렇게 오늘 전 처음 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낯이 익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저의 어헵의 그 어우 세상에. 네. 아, 배우셨죠?
1: 네. 어쩌면 해피엔딩 출연했었고요. 토니상 어워즈. 위너.
3: 맞아요.
1: 뭐 저는 아무런 기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3: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1: 아니요. 그 미국 프로덕션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영광으로 생각하는 네 저의 출연 경력입니다.
3: 아니, 그러니까 초연으로 어쩌면 해피엔딩을 탄생시킨 멤버시고 그 토니상의 뿌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2: 그럼요.
1: 아, 여기 뭐 초대손님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3: 아니, 저희 그런 거 없고요.
1: 제가 이미 초연 준비할 때부터 잘 만들어진 공연이었고요.
2: 기여를 했죠.
1: 네네네.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3: 제임스 조금만 해주시면.
1: 우린 왜 사랑했을까?
0: 지금 흐르는 곡은 방금 성종환 연출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제임스 역할로 출연해서 부른 넘버인 우린 왜 사랑했을까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우린

0: 대학로의 흥행작에는 성종환이 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우리 연출님이 원래는 컴퓨터 전공을 공학을 전공하셨었거든요.
1: 어머나.
2: 네.
3: 네네네. 20살 때는 공대를 갔었죠.
0: 네.
3: 전공을 중간에 바꿨죠.
0: 네. 네. 연극 전공을 새로 하셨어요. 그래서 중대 연극과에 다시 들어오셔서 이제 연극인이 되셨는데 네.
3: 당연히 그냥 성적에 맞춰서 진학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대가 더 좀 선호도가 있었어가지고 공대 중에서 뭐 과도 정한 것도 아니고 어디 그러니까 그대 가나다라군이던 시절이거든요.
1: 연식이 나오셨네요.
3: 네. 네. 네. 네. 98학번인데 네.

0: 그래서 뭐다 다른 과, 뭐 기계공학과 무슨 과 무슨 과. 그래서 하나 얻어 걸린 게 이제 컴퓨터공학과였고 당연히 적성에 안 맞았겠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대학생활 그냥 즐기면서 놀다가 어느 순간 좀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어? 내가 이러다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한 22살 때 이제 아, 나뭘 하고 싶은지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서 어, 나 공연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준비를 해서 새로운 전공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1: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작연출을 이제 모두 하시고요, 우리 연출님은. 그리고 좀 전에 보셨듯이 배우도 하셨고요. 네.
2: 아, 그래서 어획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실
0: 그 연극학과 중앙대 연극학과 이제 연출 전공으로 들어갔는데
3: 거예요? 네.
0: 뭐 연기 연출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저도 학교에서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하다가 이제 대학로를 나와야겠는데 연출은 따로 오디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학로 나고 싶어서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오디션을 봤죠.
3: 네.
0: 이제 당시 제 룸메이트가 지금 많이 유명해지신 홍광호 배우님이셨는데 같이 오디션 보러 같이 오디션 보러 다니고 하다가 이제 2006년에 지하철 1호선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2: 그러셨군요.
0: 한 5년간 작품을 꾸준히 했었어요. 오 당신이 잠든 사이도 하고 뭐 뮤직 인 마이 하트 렌트도 조승우 씨랑 같이 했었고.
2: 지금 연우 배우님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3: 처음 얘기예요.
0: 그러다가 이제 아 전공을 살려야겠다 해서 이제 대본 쓰고 글 쓰던 와중에 이제 김동연 연출님께서 또 김동연 연출님의 환상동화에서 또 제가 연기를
3: 맞아요.
0: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피아노 치는 역할,
3: 네.
0: 한스란 역할을 했었어가지고 사실 초연 제임스 이제 고은정 배우는 우란에서 이제 트라이아웃 때 이미 되어 있었고 더블 캐스트를 뽑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떠오르셨나 봐요. 그래서 하게 됐죠.
4: 픽이었네, 픽.
2: 그렇네요. 연출님 픽이었네요. 아니, 어쩌면 해피엔딩은 그첫 장면에서 이런 표현 좀 그러면 압살이에요. 딱 나오셨을 때, 그
3: 그렇죠.
2: 묵중한 목소리로 쫙 갔을 때.
0: 김동연 출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고 또 워낙 윌 휴가 좋은
2: 맞아요.
0: 작품을 써준 것 같아요.
2: 그래서 제가 어쩌면 해피엔딩 얘기를 할수 있다니.
1: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 이제 배우로서의 성종환도 있었는데 이미 우리가 얘기를 다 했습니다.
3: 네.
1: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작연출 하는 예, 성종환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공연을 만드시면 랭킹이 항상 수위에 있어요. 항상 이렇게 성종환, 성종환, 작연출 작품들이 맨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동시에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출님의 작품들 동시에
2: 우와.
1: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2: 잠을
1: 네.
2: 주무시죠?
0: 아 그럼요, 그럼요.
2: 성종환
1: 네.
2: 기계설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로봇설 이런 거 없는 거죠?
1: 네. 그래서 이제 연출님이 만드신 작품들은 그냥 흥행작이 아니고 솔드아웃을 시키는 흥행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연되고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분이다. 제가 한번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현재부터
3: 네.
1: 오셀로와 이하고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작품인데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가지고 예, 그 오셀로와 이아고의 최후 진술을 락 뮤지컬 형식으로 예, 만드는 예,
2: 재밌겠다.
1: 그런 공연이에요. 그리고 뭐 아서세빌의 범죄, 타조 소년들, 올랜도인 버지니아, 예, 그리고 라파치니의 정원이라는 작품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등등곡이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우리 김지식
2: 네.
1: 작가님이 하셨던 작품인데 그 연출을 또
2: 김지식 작가도 저희 거쳐갔습니다.
0: 거쳐갔다. 아, 예, 출연을 하셨다.
2: 네. 라스트맨으로 출연했어요.
0: 네. 아, 네. 그 작품도 예. 너무 좋죠.
1: 재밌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이 작품을 또 뮤지컬로
2: 세상에.
1: 예, 대본을 쓰셨습니다.
2: 네.
1: 안토니오 부에로 바에오.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의 희곡을 원작으로 해서 뮤지컬을 만드셨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작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극장 공연 중에 이프덴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작품이고 쇼노트가 제작한 여성 소설 뮤지컬이죠. 이제 그걸 연출하셨고요. 그리고 자, 지금 공연되고 있는 것인데 웨스턴 스토리.
2: 아, 네.
1: 그리고 은하철도의 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공연되고 있는 박열.
2: 박열이요?
1: 네, 박열도 작품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스토리, 경종수정실록, 랭보, 햄릿 얼라이브.
2: 랭보.
1: 네, 그리고 페니싱. 올렸다 하면은 그냥 솔드아웃이 되는 한재은 작가님의 대본이고
2: 네.
1: 연출하셨고요.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흥행작인데요. 비스티.
2: 비스티도
1: 네, 비스티를 또 쓰시고 작사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2: 저희 오늘 점심 사주세요.
0: 사드릴게요.
1: 이제 우리가 다룰 사회찬미. 아. 이 사회찬미는 뭐 대학로의 그냥 흥행 보증수표죠.
2: 그렇네요.
1: 예,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작품만 3개 아닙니까? 이야. 동시에 걸려있는 것이.
3: 밥을 얻어 먹어도 될 것 같으니까.
2: 네. 왜 우리 보통 만석지기한테 내 땅을 밟지 않고서는 이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어. 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내 작품을 보지 않고서는 와. 대학로를 벗어날 맞아요. 수 없어.
1: 그래서 대학로의 흥행작에는 청종환이 있다. 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이렇게까지 네. 많은 줄 몰랐어요.
2: 알긴 네. 알았으나.
3: 지금 들은 작품이 모르는 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그쵸? 게 좀, 다소 충격적인데.
2: 내가 네. 알던 연출님이 이 정도
3: 이렇게까지? 나 너무 몰랐구나.
0: 오래 했으니까.
1: 아, 네. 그리고 연극도 많으세요. 네. 노인의 꿈, 보이즈 인 더 밴드. 얼마나 유명합니까? 포시, 폭풍의 언덕, 아트.
2: 아트.
1: 예. 네. 그리고 까사 발렌티나. 세상에. 외 다수.
2: 와, 네. 아트도 하셨군요.
1: 네, 아트도 하셨죠. 네.
2: 영광입니다.
1: 네. 네, 네. 이상입니다.
0: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2: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그 흔적들을 좀 저희가 네. 자세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준비되셨나요, 우리 연우 배우님?
3: 부담스러워.
2: 자, 이번에는 그러면 예. 진짜 사회참미에서 윤심덕후 자체는 우리 서연우 배우님에 대한 소개를 네. 이정훈 마케터께서 네. 팬심을 가지고.
4: 아, 예. 네. 물론이죠. 오늘 저희가 조명을 사실 많이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2: 너무 자체 네. 발광?
4: 네, 너무 빛나주셔서.
2: 네. 아까 오시기 전에 이런 얘기 1도 없었다.
0: 안 켜두시는 것 같아요.
4: 안양 예고를 거치셔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에서 연기를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2008년에 뮤지컬 색즉시공으로 데뷔하셔서 올해 벌써 데뷔 17년 차가 되셨어요. 놀랍죠. 7년 차라고 해도 믿으실 것 같은데.
3: 감사합니다. 네.
4: 그래서 우리 연우 여신.
2: 연우 여신.
4: 최연우 배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찾기, 젊은 베르텔의 슬픔, 빨래, 여신님이 보고 계셔, 나나흰, 나와 나타샤의 신단막이, 이토록 보통의 메리셀리, 번지점프를 하다, 존 도우 등 우리가 사랑하는 명작 뮤지컬들을 거치면서 진짜 깊은 인상을 남겨주셨어요.
2: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제가 지금 말씀해주신 요 작품에서 연우 배우를 다 봤어요.
3: 와.
2: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와. 지금 보니까 맞아 이때 최연우를 만났어. 이때 최연우라는 배우를 찾아봤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나인 때 너무 진짜 한복 입은 모습이 자태가 너무 고우셔가지고 좋으시죠?
3: 네. 너무 좋네요. 저는 제가 대학로에서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2: 맞아요. 실제.
3: 그리고 한복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화보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그 사계절 컨셉으로 했는데 이제 여름 한복만 제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복 제작하시는 분이랑 같이 이제 도움 받아서 했죠. 와.
2: 그러니까 제작이라 하면 진짜 이렇게 한땀 한땀
3: 재봉틀.
2: 어머머머.
0: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래서 같이 작품하면 동료 여배우들한테 파우치도 만들어서 선물을.
3: 헤어핀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줬었어요.
2: 와, 연우 여신의 또 다른 모습을
0: 보니까.
3: 제가 이제 집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2: 이렇게 작품 활동을 네. 안팎으로 하고 계시니까. 근데 진짜 한복 자태가 너무 고와서 네. 자야 하면 저는 물론 다른 여배우들도 너무 잘하셨지만 자야 하면은 연우 배우가 떠올라서 나나인 때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3: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1: 그렇죠.
3: 네.
4: 드디어 2017년에 뮤지컬 사회찬미에서 윤심덕 역을 맡으셔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윤심덕 그 자체라는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계십니다. 사실 뮤지컬뿐만 아니라 연극 무대에도 꾸준히 활약을 하고 계셔서 연극 화이트 레빗, 레드 레빗 하셨고 올해도 지킬앤 하이드 하시면서 계속 관객들과 꾸준히 만나고 계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배우님에 대한 멘트를 몇 가지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면 바로 최연우일 것이다.
2: 아, 지금 카메라 바깥에 카메라 감독님들이 머리를 쥐어요.
3: 저도 힘들어요. 제가 이런 거를 되게 힘들어한다는 걸 알아요. 알아서 일부러 저렇게 해요. 제가 못 견디겠어요.
2: 아, 팬들의 예. 이게 또 예. 하나의 고도의 전략이군요.
4: 그러네요.
3: 땀이 나네요, 갑자기.
4: 네,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여린 내면을

0: 특유의 단단한 발성과 서늘한 눈빛으로 끌어안아주는 배우시다.
1: 이건 진짜 시적이다.
2: 너무 좋은데요.
0: 너무 멋진 말이에요.
1: 저 진짜 단단한 발성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드나잇 같은 경우에도 그 씬마다 넘어갈 때마다 최연우 배우의 목소리에 제가 좀 이렇게 끌려갔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3: 저는 서늘한 눈빛.
1: 서늘한 눈빛.
3: 딱 정말 무대에서 그런 눈빛이 보이거든요. 심덕할 때 특히.
2: 맞아요. 네. 좋네요. 너무 좋네요. 저 지금 천장 뚫을 것 같아요.
1: 근데 마지막은 네. 끌어안아준다.
0: 그렇죠.
1: 와, 이 팬 멋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멘트. 네, 그리고 요정처럼 사랑스럽다가 무대를 집어삼키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대체 불가한 도쿄 불주먹 신덕.
1: 아니 도쿄 불주먹은 어떻게 나온 닉네임이죠?
2: 그게 이제 종구 배우님이 종구 오빠가 공연 중에 제가 이제 배 위에서 사내가 도쿄 참가 끝나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이제 제가 한 번 더 그러면 면상 날려버리겠다고 하고 한 번 오빠 명치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또 나름 그 스포츠인이었어가지고
1: 어떤 스포츠를
2: 태권도를
1: 하세요?
2: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절대 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멈추는데 네. 오빠가 이렇게 살짝 맞았나 봐요. 네. 콕 하더니 도쿄 불주먹이야.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지.
1: 그 종고 배우의 그러면은 애드립이었던
2: 네,
1: 거예요.
2: 네 맞아요.
1: 세상에. 태권도를 얼마나 하셨길래?
2: 한 13년 한 것 같아요.
1: 여전히 지금도 그러면
2: 아니요 이제 몸 풀 때는 하죠. 근데 예전만큼 막 다리가 이만큼 올라간다거나 격파를 한다거나 막 벽을 타고 막 낙법을 하고 이러진 못해요. 예전만큼
1: 세상에.
2: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운동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참 사람 인생이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향할지. 공대생분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1: 태권도에서는 그럼 언제 연기로 전향을 하신 거예요?
2: 이제 예고를 가게 되면서 네.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춤에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라틴 댄스도 배우고 스트릿 댄스도 배우고 막 이랬는데 그 학교에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제 운동을 해서 잘해줬던 것 같아요. 예. 저한테
1: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2: 예고를 추천해줬어요. 너 혹시 예고 예술고등학교라는 데를 아냐? 그래서 그게 뭐야?라고 했는데 막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연기도 하고 이런 데래요. 근데 이제 마감 3일 전에 알았어요. 그 사실을.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학교에 상담을 와서 원서 마감 한 며칠 전에 써서 냈어요. 그래서 그래도 떨어져도 한번 시도는 해보고 떨어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붙은 거예요.
1: 이야.
2: 그래서 어쩌다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체육관 관장님이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1: 최고 갈 친구가 예고에 갔으니
2: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건 너의 질풍노도의 시기일 뿐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1년을 학교 한번 다녀보고 그래도 만약에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세계였어요. 저는 연극이란 장르도 몰랐고 뮤지컬도 몰랐고 근데 학교에 너무 예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던 그 선모습 같은 애가 그 예쁜 친구들만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다 재미있어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1: 이야.
2: 너무 신기해요, 저도.
1: 저는 그 우리 최고의 빼앗길 뻔했던 연우 배우를 예고의 길로 이끌어진 그 친구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3: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런 벽을 타고 막 이거
2: 10원단이었었다는
3: 거 아니에요? 10원단. 네,
2: 그 선수단은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누굴 서로 때리고 점수 내기를 하는 건데 제가 맞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아야 되지?
1: 그렇지, 그렇지.
2: 난 왜 저 사람을 때려야 되지?
1: 그치.
2: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시범단이 더 취향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쩌면 저는
1: 그것도 하나의
2: 무대고 쇼고 이렇게 관객을 앞에 두고 퍼포밍을 하는 거니까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그 무대가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1: 태권도를 통해서 공연을 하던 분인 거죠. 어찌 보면. 와. 근데 한복만 들어. 또. 이 반전 매력을 도대체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

0: 진짜 요정처럼 사랑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고, 도쿄 불주먹의 그런 또 화끈함도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 알겠는데, 또 팬들 요청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연우심덕의 시그니처. 여기는 도쿄 그 대사 뒤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다리 한 발짝? 그 제스처는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하다
1: 그거는
0: 보니?
1: 저번 시즌부터 처음 한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발끝을 뒤로 이렇게 뒤로 뻗는 습관이 있었나 봐요. 몰랐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편지 보고 알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걸 하고 인식하고 나니까, 이제 재밌어졌어요.
0: 저희가 이 시점에서 직접 넘버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쿄 찬가 A. 저이곡 너무 좋아해요.
1: 저도요.
0: 어떤 장면에서 흐르는지 조금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우진이와 심덕이와 산에 이세 명이 행복했던 시절이 몇 없어요. 그 과거에. 그래서 그때 가장 처음으로 가까워지고 행복한 순간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이지만 아주 예쁘고 아주 홀릴 수 있는 그런 넘버라고만 해야지 보러 오시겠죠?
0: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자에 우리 최현우 배우의 다리 놀림을 꼭 보셔야 된다. 네,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2: 좋아. 그럼 먼저 등장인물을 정하자.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한 남자와 이지적이고 자유분방한 한 여자. 그들은 숨막히도록 고로한 나라 조선에 태어나 그리고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쿄로 건너가지.

0: 여기는 도쿄.
1: 도쿄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전통과 인습이 무너지고 자유와 일탈을 존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쏟아져 들어오는 서구의 사상과 철학에 젊은이들은 미친 듯이 열광해. 간토, 쇼펜하우어, 니체, 마르크스,
2: 셰익스피어, 빅토르 유고, 톨스토이,
1: 고전주의, 낭만주의,
2: 자연주의, 표현주의.
1: 두 남녀에게 도쿄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야. 자, 이 연극은 1921년 도쿄에서 시작해.

0: 남자는 시인을 꿈꾸고 여자는 가수가 되고 싶어해.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서로 때려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지.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지도 모른 채. 여자는 가난해. 부자들의 세계를 동경하지. 야심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가난의 계급을 쉽게 벗어나지 못해. 반면 남자는 부르주아야. 오히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다른 지식인들처럼 빼앗긴 조국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부친의 가업을 이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아주 괴로워. 그들은 진취적이고 많은 이상을 가졌지만 그와 전혀 다른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해. 점점 다성해졌고 회의적으로 변해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1: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면 좋겠어.
0: 차차 생각해보자.

0: 연출님은 그 장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보시고 왜 저래까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1: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아마 이제 그 음악 섹션에 맞는 그 박에 이루어지는 동작이라 그런 네. 것들을 워낙 좋아하고 네. 예, 또 아무래도 최경우 배우가 또 음악에 또 민감하게 또 감각적으로 아하. 어느 날 우연히 그걸 했을 텐데 네. 썩 잘 어울리고 뭐 절묘하게 이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장면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아주 마음에 드는
2: 예. 아니, 연출님은 이렇게 딱 틀에 박혀 있지 않고 네. 이제 배우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저 배우가 본인을 설득했을 때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네. 만약에 이제 갈피를 못 잡으면 네. 이제 고민하다가 보다가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렇게 해봐. 이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예. 만약에 본인 이제 배우 스스로가 본인을 이제 딱 설득하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대안을 주면 흔쾌히 오 너무 좋아 라고 해주시는 분이어서 전 좀 좋아요.
0: 네.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도 몰랐던 이야기를 서로 이제 알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는데 태권도를 하셨으니 몸을 또 얼마나 잘 쓰실 것이고 그쵸. 그리고 또 춤을 그렇게 잘 추셨던 이유가 있구나. 미드나잇에서 진짜 섹시했거든요.
2: 저 라틴 댄스 네. 정말 한 1, 2년 오. 배웠는데 네. 출 일이 없었거든요.
0: 네네네. 아. 근데 거기서
2: 네 거기서 거긴 탱고였지만
0: 맞아요. 네.
2: 좋았어요.
0: 이야 매력 덩어리 우리 최연우 배우와 네. 서우종환 연출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찬미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윤심덕, 김우진 역사 속에서 저희가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렇죠. 너무 다양한 그 매체에서 다뤘지만 뮤지컬 사회찬미는 어떤지 저희가 스포 없는 스토리를 조금 좀 전해드리는데
2: 스포 없이 가능한가요?
0: 우리 이정원 마케터 저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부탁드려요.
3: 예.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여기 뭐 저희 최승현 평론가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지만 예. 얼마 전에 백상에서 네. 대한민국 뮤지컬 20선을 선정을 했어요.
0: 아.
3: 그 20선에 저희 뮤지컬 사회찬미가
0: 이야
4: 축하드립니다.
0: 20개 안에
1: 저도 네. 그 소식 보고 네.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정말 네. 거기에 정말 대한민국의 아주 너무나도 멋진 그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0: 네. 네. 창작진의 네. 쾌거고 배우분들의 와, 쾌거고 네. 그리고 사랑했던 팬들의 쾌거이네요.
4: 네.
0: 오,
4: 네. 진짜.
0: 그러니까. 사회찬미.
3: 뮤지컬 사회찬미는 아주 도발적인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죽은 배우에 그들의 운명을 쥐고 흔든 어떤 미지의 존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극 중에는 우진과 심덕 이외에 이름도 정체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 사내가 등장합니다. 1920년대 조국과 예술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청춘들의 깊은 내면을 파고들어온 이 사내는 김우진의 희곡에 개입하며 세 사람의 운명을 거대한 비극으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사내가 치밀하게 짜놓은 죽음의 대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결말을 쓰려는 우진, 그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는 심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내, 도망칠 곳 없는 좁은 연락선 안에서 펼쳐지는 세 사람의 팽팽한 대립은 조금씩 관객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여기까지.
0: 네. 오~
1: 아니, IT 쪽이신데. 글도 엄청 잘 쓰시네요.
0: 아, 글 잘 쓰세요. 잘 쓰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정훈 마케터도 연출님 과예요.
4: 맞아. 네. 맞아, 맞아.
0: 전공을 잘못 가. 그리고 저보다 또 응원을 하셨어요. 대학 가셔서. 그 길을 응원으로 푸셨다고 합니다. 예, 예. 네. 그러나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계시는. 네. 네, 네.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

0: 새삼의 인물 당연히 이제 찾아보면 이제 홍남파 선생님도 나오고
1: 나혜석 화가도
0: 화가도
1: 나오고,
0: 나오고 그래서 누구를 제3의 인물을 등장시키지 고민이 컸었어요. 근데 그 어떤 인물도 윤신덕과 김우진을 아우르는 혹은 엮는 그런 인물은 조금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 둘을 묶을 수 있는 어떤 존재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누구가 아니고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1: 무엇일까?
0: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 특수한 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던 그 시대. 그 시대가 가진 속성을 조금 하나의 인물로 집약시키면 어떤 인물이 나올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해서 나온 인물입니다.
2: 안 돼. 우린 오늘 밤 이 배를 타야 돼.
3: 어째서? 넌 돌아갈 곳이 있지만 난 그렇지가 않아.
2: 나도 마찬가지야. 모든 걸다 버리고 떠나왔어. 가정도, 지위도, 재산도, 신분도.
3: 사랑도. 넌날
4: 지금
3: 버렸어.
4: 여러분께서는 뮤지컬 사회 찬미의 성종환 연출과 최연우 배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뮤지컬 사회 찬미 가운데 이 세상엔 없는 곳이라는 넘버인데요. 최연우 배우와 정문성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해 보시죠.

0: 달려가죠. 그 어디로든 약속해.
1: 약속할게.

0: 바람을 쐬고 싶어.
1: 지금?
0: 여기 있어. 나 혼자 다녀올게.
1: 같이 가.
0: 걱정 마. 난 너처럼 말없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1: 곧 뒤따라갈게.
0: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겠지. 그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0: 그래서 우리가 극을 볼 때, 네. 그러니까 물론 산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관객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해질 수 있지만 그 인물을 인물로서 본다기보다는 지금 연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물이 작용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 사람한테 이 사내라는 인물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그 어떤 뷰포인트가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요한 건 작용이에요, 작용. 이 인물이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을까?
1: 그런 질문들에 많은 관객들이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지 않을까요? 연출이 보시기에 네. 배우가 보시기에 이 작품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아니,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저희 토요일날 낮 공연이었는데 맞아. 완전 만석이었어요.
1: 완전 만석.
0: 객석이 네. 진짜 네. 꽉꽉 찼습니다. 네.
2: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쓴 것만은 사실이고 그렇게 조금 뭔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이 이제 제 취향이니까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또 제 취향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1: 가득 찬 관객들이 숨죽이면서 그리고 또 배우님들이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런 애드립 같은 그런 장면에서는 또 가감 없이 웃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할 수 있지만 심각하지 않게 그 관객들 간의 어떤 유대감도 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1: 교수님은 어떻게 여기세요?
3: 참 사회참미 제가 17년도에 처음 할 때 저는 그 관객 분들의 그 기에 눌렸었어요. 근데 처음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사회참미를 처음 하는 배우들은 다 누구나 겪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 날이 있어요. 공연이 너무 좋은 날은 관객도 그거를 같이 느끼고 있다는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무대 위에 이 스테이지에 조명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저는 모든 공기를 관객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호흡이 다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 불만족하고 있는지도 느껴져요. 근데 그게 제가 탄탄하면 상관이 없어요.
1: 아하. 그러나 내가 조금 뭔가 내가 미진한
3: 불안하고
1: 느낌이 있다.
3: 아직 자신이 없을 때는 그들의 모든 분위기에 제가 잠식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0: 잠식.
3: 근데 그건 배우가 이겨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거의 10년 차니까 지금도 이제 한창이지만 그 더 어릴 때 더 어릴 때 어릴 때 그 기운을 제가 처음 느껴본 거예요. 처음 느껴봐서
1: 저는 알 것 같아요.
3: 너무 당황했어요.
1: 그럴 수가.
3: 당황했었는데 그때 제가 여신님이 보고 계셔를 같이 연습하고 있었어요. 사회참미 먼저 올라가고 그때 여신님 연습실에서 울었어요. 너무
2: 그랬어요.
3: 나 울었어.
2: 알았어요.
3: 근데 왜 울었냐면 나한테 화가 나서 그걸 내가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분노가 저 스스로한테 와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해서 아마 한 세 번째 공연 때서부터 제가 거의 각성이라고 하나요?
1: 그렇죠.
3: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겨내겠다. 내가 설득시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공기가. 근데 저도 그게 느껴지고 이제 관객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갑자기 뭔가 바람이 휙 부는 것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마치 항해하는 것처럼 아 이제 이거는 내가 나를 믿어야 저들을 설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자리 잡았어요. 그게 저한테 또 다른 터닝포인트가 됐던 기점인 것 같아요.
2: 이 사회참미가 처음에 글루미데이라는 그렇죠. 네. 제목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초연, 재연까지 사실은 흥행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평도 무슨 괴작
1: 난해하다
2: 이 무슨 작품이야? 라는 평이 많았어요. 물론 그 시절에도 저와 김은영 작곡가는 즐거워했어요. 와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어.

0: 우리 작품에 글을 남겨주고 있어. 이렇게 좀 순수할 때여서. 네오 프로덕션의 프로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 네.
0: 야, 또 해보자, 또 해보자.
1: 네,
0: 해가지고,
1: 네.
0: 이제 사면에 사회참이라는 제가 최초에 썼던 제목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좀잘 됐는데, 그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정말 애착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처음 대명에서 올라갈 때,
1: 네.
0: 공사가 잘 마무리되지 않아서 막 눈이 따갑고 그랬었거든요.
1: 최집중후군 같은.
0: 네, 네, 그래서 다 그들 스스로 붙인 아마 별명이 숫갱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숫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관객들이
1: 그래서 관객이라고.
0: 우리가 여기 공기정화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랑 김은영 작곡의 데뷔작이란 말이죠. 그 작품을 그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유대감이 확실히 더 강한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저는 그 유대감이 뭔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또 연우 배우가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뭐 저도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안 보이는 청취자들이랑 교감을 할 때도 이분들과 지금 교감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 오늘 좀 뭔가 겉돈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지점이 뭐냐면, 겉도는 원인도 나한테 있고 잘 집중되고 있는 원인도 나한테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뭔가 좀 잘 안 됐었던 날은 그 청취자들하고 교감도 안 되고
2: 들킨 것 같은 기분.
1: 겉돌고. 맞아. 근데 그 느낌을 그 어린 나이에 2017년에 경험을 하고, 와, 근데 또 독하긴 하다, 그죠? 다른 연습실에서 울고 막
2: 독하구나.
1: 잘한다.
3: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1: 맞아.
3: 배우님이.
0: 그랬던 최현우 배우님이 이제 이번 1차 팀에서는 가장 큰 언니인가요?
2: 네, 누나.
1: 야.
2: 주한 오빠.
0: 온주한 배우 빼고는.
1: 네.
0: 너무 듬직한 거예요, 저는.
1: 진짜.
0: 연우가 있어서. 네, 너무 든든했어요.
1: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제 좀 서사가 보이네. 아, 알겠네요.
3: 2013년에 글루미데이라는 작품을 시작을 했잖아요.
1: 네네.
3: 저는 사실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서 이 작품은 뭔가 관객 연구, 그러니까 작품과 함께 성장하는 관객 연구의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고
1: 네.
3: 그런 바이브를 한번 남겨봐야 된다. 뭐 단행본급으로도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예.
3: 관객이 하나의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새로 들어온 배우가 그 기에 눌리고
1: 그
3: 다시 내가 그것을 맞아. 극복하고 이게 저는 사실 사회참미의 약간 포인트 같아요.
1: 그런데
2: 저는
3: 이게 포인트 같아요.
2: 제가 선배들이랑 쭉 해오고 저번 시즌에 이제 새로운 배우들이랑 하고 이제 또 2차를 연달아 쭉 하면서 저도 제 안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관객분들도 자기 안에 이 루트가 있는 것처럼 저 안에도 그게 있었나 봐요.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만나면서 정말 저밖에 없었잖아요. 그 오래 한 사람은. 그 언니 오빠들이랑 해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그 사이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1: 네.
2: 시대는 계속 변하고 관객들도 변하고 같은 무대, 같은 의상, 같은 음악, 같은 극이지만 이 공연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해야 하는 때가 왔다는 걸 제가 연습하고 공연을 올리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를 봐오시고 그 전에 배우들을 봐왔던 관객들에게는 낯설고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저는 제가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특히 이제 사내가 누군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0: 사내를
2: 사내를
0: 리액션이 뭘로든 바라보는 시선이든 감각이
2: 왜냐면 전에 이제 선배들이랑 했을 때는 제가 그렇게 능동적이지 않아도 됐었어요. 어느 정도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게 이렇게 합쳐져서 같이 가서 어쩔 때 보면 좀 더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포지션에서 해줘야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땐 내가 능동적이지만 능동적인 게 티가 나지 않도록 그 서포트를 해주는 게 그리고 그 전에 사회참미는 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1: 네네네.
2: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다른 마치 다른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0: 청객이 되지 않게. 그 고민을.
1: 그래서 그러면 저도 조금, 연한테 좀 미안하면, 왜냐면 끌어가주길 바라잖아요. 네.
2: 나한테 끌어가주길
1: 바라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연우가 되게 재밌어 했어요. 연습을.
0: 전 재밌었어요.
1: 네, 그 새로운 배우들의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연기, 결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과거의 어떤 그 느낌이나 뉘앙스를 고집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관객분들은 오, 이렇게 캐주얼했지? 캐주얼해졌지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근데 저도 저는 최대한 관객의 눈으로 제가 오랫동안 만들고 연습에 참여했지만 관객의 눈으로 뿅 하고 보려고 늘 최면을 걸고 보는데 또 새로운 배우들의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연기가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또 잘 묻어서 또 리딩하는 연우 배우의 연기도 참 신기했어요.
3: 그 연우 배우님이 사회참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도 안 오네요. 진짜.
0: 저는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나 사회참여 좋아하는구나. 그 전에는 함께하는 이 배우들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10년 넘어가고 이제 계속 공연을 하다 보면 재밌는 공연을 하는 거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그쵸. 무대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추구미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더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재밌게 좋은 배우들이랑 좋은 공연. 이 친구들 새로 하게 하는 배우들도 이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공연에 참 많은 애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4: 그 사회찬미 내의 심덕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의 깊이가 지금 이제 연우 배우한테는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제 또 새롭게 들어오는 배우들은 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어찌 보면은 껍데기는 같을 수 있으나 완전히 다른 또 사회찬미의 어떤 형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연이 유기체인 거잖아요.
3: 그렇죠.
0: 네. 그런데 그쵸. 또 신기한 건 제가 초반에는 저번에 내가 했던 저번 시즌까지 했던 심덕이와는 좀 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무슨 행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 배우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보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저로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순간 분명히 공연 한 달쯤 했을 때는 내가 예전에 그 비관론적이고 우울하고 너무 다크했던 내가 좀 더 밝은 심덕이가 된 것 같았는데 이들도 하면서 점점점 이 수면에 있던 사람들이 바다 저 밑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저도 같이 이제 아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라는 타이밍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다.
5: 진짜 연구 대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 저는 이제 제가 공적 말하기 연구소에 저의 본업은 그러한데 흔히 말하는 이제 교감이라는 표현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소통, 교감. 근데 공연 한 편을 정말 제대로 보고 나오시면 조직에서의 소통 교감 어렵지 않습니다. 이분들처럼 하시면 돼요. 서로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가 주고받는 거 인정해주고 내 거 니 거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각 세워서 챙기지 않고 뭔가 유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공연 속에서 느끼시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전 또 이제 저의 시각으로 하게 되네요.
0: 너무 중요해요.
3: 네. 이렇게 관객의 사실 시선에서 보면 사회참비는 진짜 폐허의 미학이 진짜 극대화된 것 같아요. 어떤 우진, 어떤 사내, 어떤 심덕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매 회차 결말의 공기랑 서사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연출님께서는 어떤 이 배우의 개별 디테일을 좀 열어두시는 편인지 아니면 열어두신다 하더라도 사회참미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아야 한다라는 포인트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1: 아마 이제 이게 제 데뷔작이니까 이 배우로서의 기질이 지금보다 훨씬 클 때였기 때문에 아마 아, 이렇게 연기하는 그 순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우들과 좀 배우들 해석을 처음에 많이 묻고 그 해석에 맞게 그리고 그 해석에 그런 해석이라면 지금 표현하는 것이 더 극대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도가 좀 높은 작품이지만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생명력, 라이프 포스. 결국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윤심덕의 강한 의지와 그리고 심덕을 구하고자 하는 우진의 강한 의지. 그리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0: 신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말, 둘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걸 이뤄내기 위한 산의 강한 열망, 욕망 이런 부분은 어느 시즌에서건 어느 배우에게건 요구하는 바죠.
1: 네. 이 시점에서 이 곡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뮤지컬 제목과 같은 공명이 있습니다. 사회 찬미라는 곡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2: 저희 공연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제 흘러나오는 노래 넘버인데 심덕이의 가장 활용 정점 같은 넘버예요.
1: 네.
2: 카타르시스가 명확하게 있고 저는 저의 개인적인 감상은 저는 이 넘버를 부를 때마다 제 생명이 깎여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토해내는 넘버입니다.
1: 그 곡 들어보겠습니다.
3: 잘 가. 김우진!

네, 방금 들으신 곡 뮤지컬 사해찬미 가운데 최연우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한 사해찬미라는 넘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뮤지컬 사해찬미 성종환 연출과 최연우 배우와 함께한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비치다 사해찬미 첫 번째 편 함께하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출연자에 집중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뮤지컬 사해찬미 작품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팬들이 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사해찬미 그 두 번째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TBS 4시에 발견 월요일에 만나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정현주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야.

0: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2: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3: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1: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4: TBS 교통정보.
5: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뒤로 행주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로도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로 잠실대교에서부터 속도로 문입니다. 한강다리 건너기에는 가양대교, 반포대교, 청담대교가 모두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리고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북정에서 탄천 1교까지 속도로 문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화성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천안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으로 정체인데 독립기념관에서 청주휴게소 구간은 사고 여파 남아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주말 사이 바다 건너 일본에서 반가운 메달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죠. 첫 금메달은 근대 5종 성승민 선수가 열었고요.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개인전 정상에 올랐고 남자 근대 5종 단체전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신설 종목인 태크볼에서는 이준석 선수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요. 수영에서는 김영범 선수가 세계 기록 보유자를 0.04초 차까지 따라붙으며 은메달, 황선우 선수도 동메달을 보탰습니다. 남자 농구도 정말 짜릿했는데요. 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을 67-57로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메달의 색깔을 떠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투혼은 언제 봐도 참 뭉클하죠. 마지막 날까지 부디 부상 없이 멋진 경기 펼쳐주길 응원하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 번호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대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매달 급여를 이체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순히 일정 금액을 계좌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급여 이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은 은행 앱에 직장명과 급여일 등을 등록해야 하고 다른 은행에서 받은 급여를 옮길 때는 이체 내역에 급여나 월급이라고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가계대출은 이자를 한 달간 내지 않거나 분할 상환금을 두 차례 이상 연속으로 내지 않으면 남은 대출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전에 급여이체 인정 기준과 상환 방식, 연체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해외여행 환전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택배 주소 오류나 배송 불가, 과태료 미납 등을 가장한 문자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로 사고팔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게 되면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나 계좌 개설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최대 11%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을 받거나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이륜차 전면 번호판을 설치하면 항목별로 5% 할인이 적용되고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11%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할인율은 내일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유상운송 월 공제보험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특별 약관을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배달 중 교통사고 보장을 강화하고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단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홍환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지금 선수들 아시안게임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네. 뭐 꼭 아시안게임 종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두 분은 평소에 나는 그래도 이 경기는 꼭 챙겨본다는 뭐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 있으세요?
1: 이상하게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거든요. 네. 축구. 아, 국내 경기는 전혀 안 보는데.
0: 월드컵 때만 보시나요?
1: 맞죠. 이상하게 월드컵이나 뭐 국가 네. 뭐 대항전 이런 건 꼭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0: 한일전 또 집중해서 보죠.
1: 무조건 네. 봐야죠.
0: 우리 홍하나 팀장님은?
2: 아, 저는 약간 조금 스포츠 매니아라 가지고 특히 프로야구는 제가 가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드라마는 안 봐도 오늘 제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 소식은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보고
0: 뭐 못 보더라도 하이라이트로 꼭 챙겨보시고
2: 이긴 경기는 하이라이트를 두 번 세 번 보고 진 경기는 기분 나쁘니까 안 보고
0: 아 그럼 자주 보러 가시겠네요. 직관하시고
2: 자주는 못 가요. 애들은 보내는데 표 구하기가 요즘 힘들어서 사실
0: 인기가 많죠 또
2: 제가 좋아하는 팀은 계속 매진이라서 표를 못 구하겠더라고요.
0: 저는 어제 농구 경기를 보는데 진짜 얼마나 아찔하던지 1분만 넘기면 경기가 끝인데 평소에는 그 1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제 따라 그 1분이 그렇죠. 너무 길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농구 선수 우리 대표팀 포함해서 모든 선수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다 제발 다치지 말고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재무전문가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제 고민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또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성남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요. 보험료 폭탄 맞기 전에 갱신형보험 똑똑하게 확인하자입니다. 처음에는 가입할 때 부담 없었는데 몇 년 지나서 갑자기 오른 금액에 황당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갱신년과 비갱신년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 보험에서 갱신되는 특약은 어떻게 찾는지 또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을 챙기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맞벌이를 했지만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데다 돌봄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지금은 남편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볼까 주식도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남들 다 번다는 장에서도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꼭 떨어지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3: 여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반도체 주식 또 떨어졌더라?
2: 아, 몰라. 남들 살 땐 쭉쭉 오르다가 왜 나만 들어가면 파란불이냐고.
3: 지난번 미국 주식도 당신 시작하니까 떨어지고 잘 나가던 코스피도 당신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게 떨어지고 당신은 고점 반도체야.
2: 그래도 이번에 그냥... 확 오른 거 하나 있어.
3: 뭐 진짜? 나 모르게 다른 종목 탔어?
2: 아니, 주식 말고 우리 보험료. 어제 보험사에서 연락 왔는데 갱신형인지 뭔지 뭐 보험료가 두 배 올랐다던데?
3: 아, 못 산다 진짜. 당신 주식이고 보험이고 다 손대.
0: 고점 판독기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남일 같지 않은 건가요? 남편 말 맞다나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손대고 싶습니다. 주식은 반토막이 났는데 실손 보험료는 두 배로 껑충 뛰어오른 기막힌 현실.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냐고요. 그리고 원래 갱신형 보험은 이렇게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무섭게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애초에 보험을 잘못 가입한 걸까요? 안 그래도 생활비도 팍팍한데 두 배로 뛴 보험료 고지서를 보니까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제 보험 어떻게 손봐야 할지 전문가님들 꼼꼼한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참 여러모로 공감이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40대 청취자님의 사연이었는데 이 보험사에서 갱신 안내를 받고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말에 걱정이 돼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연 주신 청취자님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입할 때는 보장만 보고 선택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근데 이 보험도 뭐 갱신형이었어?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죠.
1: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도 정말 자주 만나는 경우인데요. 이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함께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하나의 보험 안에서도 주계약은 비갱신형인데 일부 특약은 갱신형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본인은 내 보험은 비갱신형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증권을 보면 갱신되는 특약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런 경우 많겠어요.
2: 네, 뭐 우리가 좀 비유하자면 자동차 비유할 때 자동차 살 때는 차값 이 정도니까 괜찮겠지 하고 샀는데 뭐 나중에 보험료나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제대로 안 본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네. 보험도 우리가 가입할 때는 가격만 따져볼 게 아니라요. 앞으로 내가 내는 동안에 어떤 조건으로 보험료를 똑같이 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0: 네. 근데 사실 그 보험 증권을 이렇게 좀 펼쳐봐도 내 보험이 뭐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한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갱신인지 비갱신형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0: 네.
1: 뭐 납입기간, 보장기간, 갱신기간 이런 용어들이 한꺼번에 적혀있다 보니까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보험증권을 한번 꺼내보시고 특약 옆에 갱신이라는 말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옆에 몇 년마다 갱신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내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좀 잘 따져보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보험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 오늘 청취자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청취자님 가족보험부터 좀 살펴볼까요?
2: 네, 우리 청취자님

0: 가족이 4인 가족이셨는데요. 남편분은 종신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여러 건 가입되어 있고요. 사연자분도 건강보험, 요양보험 이렇게 가지고 계셨고요. 우리 두 따님은 어린이보험, 단독실손보험 이렇게 각각 두 건씩 가지고 있는데, 가족 전체 보험을 보니까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일단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꽤 저희 눈에는 보였습니다.
1: 일단 보험료가 꽤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험에 든 종류를 이렇게 보니까 뭐 골고루 준비되어 있고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보였나요?
2: 네, 보통 이 보험을 이렇게 하나씩 가입하다 보면, 뭐 이것도 필요하다, 뭐 이것도 있어야 한다 하면서 계속 추가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옷장하고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옷한벌살 때는 별로 안 비싸 보이는데, 옷장 열어보면, 비슷한 옷이 여러 벌 있고,
1: 맞아요.
2: 정작 내가 자주 입는 옷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1: 맞아요.
2: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험 개수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1: 근데 그 가족의 보험료 중에서도 남편분 보험료 비중이 가장 컸다고 들었는데, 가장이라서 좀 보장을 두텁게 준비해 주신 건가요?
0: 그렇게 생각하기는 쉬운데요. 우리 남편분의 보험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보험료가 높은 이유가 단순히 보장 좋아서도 아니었고요. 사망 보장이 예상하셨겠지만 좀 크게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 의료 관련해서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3년 갱신, 10년 갱신 형태의 특약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앞으로 보험료가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1: 그러니까 갱신형 특약들이 많은 게 문제였네요. 그러면 좀뭐 기존 보험을 좀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2: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을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오래된 보험이니까 무조건 좋다, 혹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청취자님의 운전자 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해서 지금은 새로 가입하기 어려운 좋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만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0: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험이, 저는 주부니까 사실 냉장고 정리에 한번 비유를 하자면,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이 있다고 해서 냉장고 안에 뭐 통째로 버리진 않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건 남긴단
1: 정리를
0: 말이에요.
1: 하죠.
0: 그렇죠. 겹치는 거, 필요 없는 것만 버리면 되는데, 보험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보장해서 좋은 거는 살리고요. 중복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보험 점검이라는 거예요.
1: 사실 우리가 아는데 보험 점검이 어려우니까 그냥 아유, 싹 바꿔버리지 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좀 기억을 하시면서. 근데 보험은 그 갱신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보험은 내가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보장 범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사실 저는 보험을 볼때 보험이 있냐 없냐, 뭐 이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나오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1: 아, 보험금이 나오느냐.
2: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나는 뇌 보험도 있고 심장 보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히 이 보험이라는 거 하는 거는 뇌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뇌질환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심장 관련 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심장 질환에 보험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0: 방금 이제 뇌랑 심장 예를 들었는데, 뇌질환 중에서도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지, 뇌질환이랑 뇌혈관질환까지 폭넓게 보장이 되는지 차이가 일단 있잖아요. 그리고 심장질환도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을 하는지,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처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을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보험에 대한 특약 이름보다는 약관에 적혀져 있는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1: 좀다 해주면 좋을 텐데 그 보장 범위를 꼭 정해놓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까지 좀다 감안해서 우리 사연자분의 보험을 좀 조정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먼저 남편분 보험은 어떻게 개선해 주셨어요?
2: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하게 갱신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필요한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다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3대 진단비는 보장 범위를 고려해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수술이나 치료비 등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보장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도 줄여드렸고요.
1: 좋네요.
2: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보험료 부담은 낮추면서도 부족했던 보장은 오히려 훨씬 더 넓어지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1: 보험료는 줄었는데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은데.

0: 그동안은 사실 보장이 더 부족한데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내게 꼭 필요한 보장에 우리가 보험료를 쓰셔야 되고요.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나는 반드시 좋은 보험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고요. 네. 내가 필요한 보험인지 필요한 보장에 돈을 쓰고 있다면 정작 필요한 보장을 준비할 여력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남편품 보험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내분 보험을 볼까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 아내분도 보험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통합보험은 3대 진단비와 실비, 운전자 보험 등이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0: 다행이네요. 네.
2: 근데 그 나머지 보험 중에는 요양보험을 비롯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3대 진단비를 보완하기 위해 가입했던 보험이 10년 갱신형이었습니다.
0: 근데 요즘 그 치매 걱정 때문에 또 요양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 청취자님도 요양보험이 있었는데 뭐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1: 일단은 요양보험 자체가 필요 없어서 정리를 권유해드렸던 건 아니에요. 이 요양보험이라고 알고 계셨던 게 중증 치매 진단, 그러니까 CDR적도 3 이상 중증 치매만 보장이 큰 보험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이제 요양보험 갖고 있어, 치매보험 가지고 있어 하시는 분들, 청취자님들 만나보면 네. 나는 이제 이걸 다 내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을 돈까지 있다. 그래서 저축처럼 그냥 큰
0: 안전하게
1: 돈 납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장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치매보험이라고 하면 치매 진단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0: 맞아요.
2: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단계의 치매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치매보험 하나 들었다 해서 끝내지 말고 내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러면은 우리 아내분 보험은 또 어떻게 개선을 해주셨어요?
1: 네, 일단 갱신되는 보장은요 비갱신형으로 보장 조정을 조금 해드렸고요. 네. 기존에 유지할 보험하고 새롭게 추가할 보장을 구분해서 조정을 해드렸는데 실손보험은 기존 보험을 잘 유지를 했고 부족한 보장을 보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 역시 보험료는 줄여드렸고 보장은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따님의 보험도 좀 살펴볼게요. 아이들 보험은 좀 괜찮게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2: 여기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두 따님 모두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0: 네.
2: 문제는 보장성 보험의 보장기간 30세까지라는 점이었습니다.
0: 아까 그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2: 네,
0: 하셨죠. 그런데
2: 네.
0: 어린이 보험은 보통은 30세 만기도 좀 많지 않나요?
2: 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문제는 30세의 만기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보장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은 건강하니까 30세 되면 그때 다시 가입하면 되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0: 네.
2: 문제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건 그때 건강하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0: 알 수가 없죠.
2: 맞습니다. 네. 30세가 되기 전에 질병 이력이 생긴다면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조건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0: 네.
2: 그래서 어린 자녀의 보험은 현재 보험료만 보는 게 아니라 보장 기간까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0: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 페어 약간 용품 이런 거 파는 그런 데 네. 가셔가지고 어린이 보험 많이 가입하시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아마 이거 들으시면서 좀 내 얘긴가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두 따님의 보험은 어떻게 조정해 주셨어요?
1: 일단 현재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보장성 보험에서 지금 어린이 보험을 조금 장점을 살려서 조정을 해드렸는데
0: 네.
1: 일단은 어린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진단금 위주로 암 진단금, 뇌질환, 심장 질환 진단금에 대해서는 일단 보장 범위를 넓혀서 준비를 해드렸고 거기에 그래도 지금 당장에 치료를 받게 된다면 수술 그리고 비급여 치료 이런 보장들은 좀 필요한 특약들이기 때문에 그 보장까지 한 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100세까지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준비를 해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을 해주실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 그 보험을 그대로 넘겨줬을 때 부담이 없는 선에서 보험료를 준비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2: 네.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12살이거든요.
0: 네.
2: 이제 그 태아보험을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20년 납입 100세 보장을 했는데 벌써 12년을 했잖아요.
0: 네.
2: 이렇게 이제 부모가 그 아이 보험을 준비해 주는 건 그 단순

0: 이 지금 병원비를 걱정해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그 생활을 시작할 때 내봄 하나쯤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0년 납이면은 이제 다
0: 얼마 안 남았죠,
1: 내고 이제 넘겨주시겠네요?
0: 그래야죠.
1: 네,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청취자님 가족보험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보험료가 왜 자꾸 올라가지? 라는 고민으로 시작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갱신형 특약부터 뭐 보장범위, 보장기간, 중복보장까지 뭐 가족마다 점검해야 할 부분이 정말 다양했어요.
2: 네.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보험료를 무조건 줄였다는 아니고요. 일단은 필요 없는 보험료는 줄였고 부족했던 보장을 채웠고요. 네.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부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점검을 했고 고쳤고 그리고 가족 연령에 맞게 보장 기간까지 다시 설계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보험은 이렇게 한번 가입하면 끝나는 상품이 아니고 가족의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조금씩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0: 특히 이 가족보험은 각자 따로 가입하다 보니까 전체 보험료가 얼마인지 비슷한 보장을 뭐 여러 번 가지고 있는지 정작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1: 네.
0: 그래서 한 번쯤은 가족보험을 전부 꺼내놓고 한꺼번에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갑자기 오른 실손보험료를 계기로 우리 가족 보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우리 40대 여성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서 가족보험 전체를 다 뜯어보고 불필요하게 겹친 보장은 줄이고 필요한 진단비와 치료비는 보완하고 갱신형과 비갱신형 갱신형의 균형도 다시 맞춰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내 보험도 몇 살까지 내야 하는지 혹시 갱신될 가능성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편안하게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방송 마치고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장범준의 고백 듣고요. 저는 소비자 민원실로 미리 가서 기다릴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재무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편안하게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은 2978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보험을 들어두면 관련 질환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새로운 보장이 나왔다면서 추가 가입을 권유받고 있는데요. 저희 집안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저도 뇌나 심장 쪽은 늘 걱정이 됩니다. 이미 보험이 있어도 이런 경우에는 좀 추가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장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 가입하고 나면은 이제 됐나 싶은데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이름의 보장이 등장해요. 더 좋은 게. 그래서 아니 내가 또 새로 들어야 되나 하면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좀 보험을 보는 게 좋을까요?
1: 네. 일단 보험은 그래서 이름보다는 네. 저희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약관을 봐야 된다고.
0: 약관을.
1: 네. 근데 뇌질환 질환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뇌질환 다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심장질환이라고 뭐 적혀 있다고 해서 심장과 관련된 모든 질환을 다 보장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막 큼지막하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아 나는 이거 관련 질환이 전부 보장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2: 맞습니다. 보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0: 그렇더라고요.
2: 약관에서 정해놓은 질병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은 I60에서 I69까지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은 I20에서 I25에 해당하는 질환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예 질병 분류 코드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 뇌혈관 질환에는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포함이 되고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들어간다는 거죠?
1: 네.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보험을 논할 때 뇌혈관 질환이 가장 넓은 번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가장 넓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0: 네.
1: 근데 요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심장과 혈관과 관련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일단은 출시되고 있기는 해요.
0: 그러면은 뭐 뇌혈관, 심장 질환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뭐 이거보다 더 넓은 범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2: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2: 이름이 조금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0: 네.
2: 이 그 보장은 우리 몸의 혈액 순환과 관련된 계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약관상.

0: 해당되는 질병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뇌혈관이나 심장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상당히 넓은 범위의 순환계 질환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은 그 순환계 질환이라고 하면 범위가 꽤 넓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나요?
2: 예를 들어서 아까 포함이 돼 있던 뇌출혈, 뇌졸중, 급성신경세, 협심증뿐만 아니라 심장의 염증이나 심부전, 부정맥, 심근병증, 심방실 차단 이런 질환들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 보장되는지는 상품별로 이 보험사별 상품별로 조금 더씩은 약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약에 대해서 보장 코드는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뭐 여러 가지 좀 살펴볼 게 더 부수적으로 있긴 하지만 뭐 순환계 질환이라고 하니까 이제 범위가 꽤 넓다. 이거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기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요? 네. 근데 진단을 받았으니까 치료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거 주지 않을까요? 정답은 O. 아닌가요? 안 주나요? 치료비를?
2: 일단 제가 진단비라고 말씀 안 드렸고 치료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아, 굳이 구분하셨네.
2: 네, 생각해보니까.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는 단순히 뭐 진단 받았으니까 돈 주세요 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해당 질환으로 진단을 일단 받고 나서 네. 약관에서 정한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뇌나 심장 쪽에 혈전용의 치료나 수술 이렇게 약관에서 정한 주요 치료를 받게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품별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최대 10년이나 아니면 치료 종결까지 만기시까지 계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한 진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받는 거고 주요 치료비는 진단 후에 실제로 정해진 그 치료까지 받아야지 보장을 받는 셈인 거네요.
0: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이 둘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드리면 건강검진을 받다가 뇌혈관 관련 진단을 받았다라고 일단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0: 다행히 상태가 심하지 않아서 약물 치료나 경과 관찰만 하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진단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진단비는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 질병 코드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근데 반대로 진단 이후에 좀 상태가 악화돼서 실제로 수술이나 시술 같은 치료까지 받게 된다면 그때는 주요 치료비의 역할이 좀 커지는 거겠네요.
2: 네, 그렇죠. 몇 년 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악화가 돼서 실제로 수술이나 아니면 혈전용의 치료 같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실제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사실 병원비도 병원 걱정인데 이 치료 때문에 일을 쉬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1: 그쵸.
2: 그리고 혹시나 간병이 붙어야 될 수도 있고 누워 계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큰 병원에 가게 된다면 교통비라든지 뭐 부대적인 부수적인 비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지방에 사시는 경우에는 또 서울에 오시는
2: 그렇죠. 그거에 매번 반복된다면 그 비용도 조금 무시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가족 입장에서는 생활비까지 걱정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1: 그렇죠.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되면은 집에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병원비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입원하면은 뭐 치료비가 얼마나 나오지 이것도 걱정이지만 막상 그 일을 못 하게 되면은 소득의 공백은 어쩌지 하는 걱정도 클 수밖에 없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진단받았을 때 필요한 돈과 실제로 치료를 받았을 때 필요한 돈을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진단비는 진단을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고 이 주요 치료비는 실제 치료가 발생했을 때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 이제 듣고 보니까 뭐 진단비와 주요 치료비 중에 뭐가 더 좋다 뭐 이렇게 따져보기보다는 지급 방식과 역할이 서로 다른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일단 진단비만 많이 가입을 해놓으면 일단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근데 진단 받았을 때는 일단 도움은 되는데 이게 최초 한 번만 지급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반대로 주요 치료비는 실제 치료가 있어야지 지급한다는 단제 조건은 붙어요.
1: 네.
2: 근데 이게 상품에 따라서 보장 기간이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래서

0: 각각 장단점이 성격이 다르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1: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듣다 보면은 진단비를 더 챙겨야 되는지 치료비를 더 챙겨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나를 많이 이렇게 가입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네. 적절하게 조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진단만 받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단 역할이 중요할 수 있고 네. 실제로 큰 치료를 받게 됐을 때 치료비와 소득 공백까지 걱정이 된다면 주요 치료비 역할이 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술비나 산정특례 관련 보장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이제 거의 완벽하게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산정특례 관련 보장이라는 게 뭐예요?
2: 그러니까 보통 이런 중증 질환의 진단을 받게 되면 네. 나라에서 산정 특례 대상자라고 이제 등록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1: 아.
2: 거기에 등록이 되게 되면 이 산정 특례 관련 보장이 또 보험에 또 따로 있어요.
1: 아, 그럼
2: 추가적으로
1: 받을 받습니다. 수 있는 네. 거네요. 주식에서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보험도 마찬가지로 뭐 진단비나 치료비 한쪽에만 몰아넣기보다는 좀 골고루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0: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보험도 한 우물만 너무 깊게 파다 보면 다른 곳에서 물 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어떤 질환을 어떤 조건으로 몇 번까지 보장하는지 이렇게 네. 뭐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1: 없죠.
0: 그래서 특히 같은 뭐 뇌혈관이나 심장이나 이렇게 이름만 들어가 있어도 상품에 따라서 보장 범위라든지 지급 조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입 금액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2: 거기에 진단을 받았을 때 필요한 자금,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을 때 필요한 자금, 치료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필요한 자금까지 이 세 가지를 따로 생각해보고 내 보험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새로운 보장이 나왔다고 무조건 추가하기보다는 먼저 내 보험이 어떤 질환을 어떤 조건으로 몇 번까지 보장하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진단 받았을 때 필요한 돈, 또 실제 치료할 때 필요한 돈, 치료로 소득이 줄었을 때 필요한 돈, 이 세 가지가 좀 균형 있게 준비가 돼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혼자서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져보기는 어렵잖아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9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부모님 두 분 모두 고혈압이 있고 어머니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뇌 심장 수술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5대 뭐 관혈, 비관혈 수술비, 허혈성 심혈관 수술비, 순환계 질환 수술비 중 어떤 보장을 우선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일단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사연자님처럼 보험 증권을 다 꺼내놓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가지고 있는 것부터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진단비가 얼마 있는지. 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비용까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비와 진단비를 나눠놓고 생활비를 나눠놓고 조금 보장을 봤을 때 일단 기존 것부터 확인한 후에 준비를 하시는데 순환계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조금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뇌 심장 질환 수술비를 다 포함이 되는 가족 그래도 넓은 범위거든요. 일단은 보험료는 한정적이니까 넓은 범위에서 먼저 보장을 할 수 있는 순환계 수술비를 먼저 준비를 해보시고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면 뭐 산정특례라든지 다른 수술특약까지 얹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순환계 질환 수술비를 좀 더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다고 뭐 진단비 몰고 뭐 치료비 몰고 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0576님도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신경 손상 때문에 항간질제를 30일 넘게 복용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가입이 5년 동안 제한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 항간질제를 30일 넘게 복용했다고 해서 네. 무조건 5년 동안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건 아닌데요. 중요한 건 약 이름보다는 신경 손상의 정확한 진단명과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리고 투약 기간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데요. 일반 보험은 최근 치료나 투약 이력을 심사를 하고 뭐 가입 여부나 뭐 할증 이제 부담부

0: 조건 등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간편보험은 그 상품별로 고지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뭐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된다.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정하기보다는 진단명과 의무 기록을 기준으로 보험사별로 심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그 복용에 이런 이력이 남아있다 보니까 혹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비싸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더 상담을 원하시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03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 암보험을 준비하면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암 주요 치료비 중에 어떤 걸 더 챙겨야 될지 고민입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진단비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해서 이 진단비를 보완하는 용도로 추가해 볼까 하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와 둘 다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장이 겹쳐서 좀 효율이 떨어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일단은 보장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얘는 사실 답은 없어요. 예, 가족력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걱정이 크기가 남들보다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사실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네네. 근데 뭐 둘 다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 방사선하고 약물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부분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암 주요 치료비보다는 보험료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보험료는 낮지만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암 주요 치료비는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 내용에서 어떤 치료가 일어나는지, 그러면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수술 각각 다르게 보장을 몇 번씩 해주기 때문에 네.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당연히 주요 치료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보장이 아니라 만기 시까지 아니면 10년이든 그 이제 정해진 아까 오늘 순환계 주요 치료비 네. 배웠잖아요. 그 부분처럼 보장이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준비하세요 하면 보험료, 본인이 쓸 수 있는 보험료를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 네. 할 수만 있다면 넓은 범위에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우리 8007님은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퇴원 후에 추가적인 의료비용에 대해서도 다 보험금 청구가 되는 부분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실지도 모른대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0: 네, 일단 몇 세대인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거의 90% 100%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5세대 같은 경우는 안 되나요? 어떤가요? 요즘에 5세대인 거죠?
0: 5세대도 네. 가능한데요. 아마 이제 비중증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 부담금이 한 50% 정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일단은 실손보험이 내가 몇 세대를 가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자세한 건 더 봐야겠지만 네. 그 일반적으로는 다 예, 가능할 것 네. 같다.
2: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혹시나 수술 특약 있거나 네. 아니면 질병 후유장애 같은 특약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장이 정한 금액만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1: 네. 1109님은 저 치과 보험을 2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보장이 안 될 것 같다 해지를 고민 중입니다. 근데 현재는 충치와 임플란트가 필요한 치아가 있어요. 최근에도 치과를 방문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해지 후에 다른 치과 보험에 새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이미 문제가 있는 치아는 보장을 못 받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2: 일단은 치아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3개월 내에 보험 그 본인의 치아에 치료력을 보거든요. 3개월 이내를 고지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1: 근데 방문하셨대요, 최근에.
2: 최근에 방문하셔서 그게 새로운 이제 치료가 들어간 부분이면 그 부분에서 고지한다면 당연히 거절 처리가 되고 그 치아는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면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갱신보험밖에 없어요. 지금 존재하는 게 갱신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시고 나서 정리하신 후에 조금 이 새로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충치가 생겨가지고 바로 하는 치료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예, 하시기 전에 한 최대한 최소 1년 정도 전에 새로운 가입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좋은 보장으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리죠. 그쵸. 지금은 현재는 유지하시되.
1: 그러니까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맨날 갖고 있기보다 내가 치료에 뭔가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쯤에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2: 그렇죠. 예.
1: 보통 한 3개월 전에는 가입을 해야 되는
2: 거죠? 최소 3개월이고 뭐 조금 이제 크라운이라든지 개수 제한 없이 하시려면은 1년 전에는 하셔야 된다.

0: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꼭 기억해 두셨다가 치과 치료 받으시기 전에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좀 보험 가입도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 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 집어 주시면요.
1: 네, 보험은 그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계약이 비갱신이어도 특약들이 갱신형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증권을 제대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뭐 옛날 보험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 나온 새로운 치료들에 맞는 그 트렌드에 맞는 보험으로 일단은 점검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중에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때도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끝곡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0: 하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6: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뒤로 영동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도 쭉 여의상류까지 정체인데 여의상류에서 여의하류 구간 내 2차로에서는 추돌사고가 있어서 이일대로 더욱 불편합니다. 다시 원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김포 방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포대교 다리 건너기 남단에서 북단 방면 3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이일대 불편하고요. 월드컵대교나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한강대교는 양방면에서 정체가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양지나드목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으로는 괴산휴게소 부근에서 대형버스에 화재가 난 사고가 있는데 지금 진화작업 마무리가 됐고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자, 오라정.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9: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

0: 이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1: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0: 둘째,
1: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0: 셋째,
1: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0: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1: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2시 만 쪽에서는 세종대로가 서울역 방면,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서울역에서는 한강대로 한강대교 북단 방면으로 숙대 입구역까지 신호 여러 번 받으며 지납니다.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 3호터널 출구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어렵고요.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퇴계로 2가에서 1호터널 중간 지점까지 정체가 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만 군자교에서 중랑교까지 원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사고가 있는데요. 안성 나드목 부근에서 추돌사고로 1, 2차로 2개 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뒤로 2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이후로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기흥에서 수원, 또 판교에서 판교분기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TBS 교통정보
1: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한강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리고요. 동호성수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구리방면으로는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도 한남방면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 김포방면으로는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만 성동분기점에서 장항교까지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면으로 5포 1터널 한 3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가련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 비상 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

씻으라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K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준호입니다. 오늘은 니체가 한 얘기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만일 음악이라는 여신이 소리 대신 말을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했다면 사람들은 귀를 막았을 것이다. 야, 오늘 정말 저한테 확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0: 로얄 블러드, 피겨 잇 아웃 들으셨습니다. 7847번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음악이라는 여신이 소리 대신 말을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했다면 사람들은 귀를 막았을 것이다. 아, 정말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 때도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일할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 조용하게 잔잔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지요. 근데 그 소리가 음악이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 계속 강의를 하듯이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렇게 못 듣고 다니겠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음악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는 참 여러모로 의학적으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을 좋은 음악 선곡해서 이렇게 틀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박서연의 2588 대리운전, 배칠수의 꽃배달과 함께합니다.
1: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 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MG, MT, Electric Feel. 이어서 The Smiths, This Charming Man 두 곡 들으셨습니다. MG, MT 노래는 784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릴 사연이 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일산 멋쟁이 주님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침에 함포송에 함포송 아 함춘호의 폭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 안 되는 화요일이라고 했더니 춘호 형님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응원에 힘입어 그런지 일 잘 되는 화요일이 되었네요. 하하하 이렇게 보내셨는데 축하합니다. 아, 이 함춘호 형님이 딱 힘을 보내셨네요. 저도 힘을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뜻해지는 응원의 어떤 이런 사연들 계시면 많이 보내주십시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어벤져스 폴드, 나이트메어, 이어서 아이언 앤 와인, 보이 위드 어 코인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이트메어 이 노래 들으셨을 때 중간에 조금 불편한 가사가 들렸을 수도 있는데 헤비메탈 그리고 또 이 하드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거친 언어 그런 언어로 이 사회 부조리를 좀 비판하고 이런 부분이 종종 나오지요. 들으시는 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잘 해석을 해보시면 뭐 그렇게까지 나쁜 뜻은 아니에요. 좀 화를 좀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28번님, 스누디, 요즘 새벽에 이런 노래도 한번 들려주세요. 한로로의 입춘 신청합니다. 요즘 새벽 공감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새벽에 라디오를 들으니 낮에 듣는 라디오와는 또 다르게 다가오네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꽃마리님, 일요일에 늦잠을 안 잤어도 월요일은 피곤해요. 월요일 시차 적응 중이라 몸이 피곤하네요. 월요일도 파이팅! 이러면서 날씨가 쌀쌀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고마워요. 방금 전 8428번님 신청하신 곡이었죠. 한로로입니다. 입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시네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친해지다 보니 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너무 쉽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손님을 잃을까봐 웃으면서 넘기긴 하는데 집에 오면 좀 화가 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서도 제 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편하게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212가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이게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 남들한테 좋은 인상은 갖고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할 때가 많죠. 단골분들하고 친해지는 건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선까지 넘을 수는 없는 거죠.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웃으며 넘기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화가 난다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화는 그 선을 넘은 손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지 못한 원장님 자신에게 나는 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때 대처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인 거죠. 좋은 인상을 주면서 그 선을 지키는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고 그 얘기는 제가 좀 부끄러워서요. 근데 오늘 머리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단호하게 멘트를 확 닫아주세요. 손님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화제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 손님 잃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선을 자꾸만 넘어오는 거를 허용하시면 우리 원장님이 먼저 지치세요. 그러면 지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손님은 떠나지요. 선을 지키는 건 손님을 잃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래가기 위한 방법이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장님의 그 미용실, 원장님의 가게는 원장님의 일터이자 원장님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주인은 원장님이시죠. 좋은 사장님이 되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를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누디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The Cure, Love Song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미용실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불편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게 비단 미용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그렇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은 남기고 싶고 근데 또 싫은 대화는 하기 싫고 다 이렇죠. 네, 근데 이 선을 좀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단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는 걸 참으시면 절대 안 돼요. 화가 나면 화를 내셔야 되죠. 오늘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12번님, 미용실 원장님, 네. 고마워요. 소나무님, 안녕하세요. 순우디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 마지막 곡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미조 씨의 어른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졸려도 웬만하면 꾹 참고 듣는 저로서는 와, 안 자고 버티길 잘했네 라고 생각했죠. 전주가 나가고 읊조리듯 천천히 흘러나오는 노래에 곧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기대로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후렴쪽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TBS 캠페인 아, 내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구나. 일단은 좀 읽겠습니다. TBS 캠페인입니다. 헉. 갑자기 정미조 씨의 목소리에서 캠페인 성우분으로 너무합니다. 이 좋은 명곡이 잘리다니요. 순우디님 다시 한 번만 제대로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나무 드림. 아유 또. 잠깐만요.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 이러다가 TBS 캠페인입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근데 마지막 곡이 이제 저희가 공중파 라디오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내로 그러게요. 이 신청곡이 마지막으로 갈 때는 좀 이런 부분이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진지하게 써주시고 재밌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 DJ하고 우리 황정우 담당 PD는 곡을 끝까지 올려놔요. 저희는 올려놓는데 그 이제 주조라고 하지요. 이 전체 프로그램 전체를 시작하고 올아웃 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소나무님 제가 이 노래를 잠시 후에 원곡으로 쭉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이런 일이 있었네.

클라우드 하우스. Don't dream it's over. 이어서 정미조, 어른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소나무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쭉 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쭉 잘 들으셨습니까? 이 노래 잠깐 소개해드리면 원곡은 그 손디아라는 가수의 대표곡이죠.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로 삽입이 돼서 굉장한 큰 히트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음악감독 박성일 씨하고 정미조 씨 두 분이 협업을 해서 이 노래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메이크한 이 노래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원곡이 정미조 씨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분들은 남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도 정말 그 연륜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마치 원래 내 노래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전해드려야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KBS 캠페인
1: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

0: 절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9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절기상 추분인 내일까지는 늦더위가 머물겠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편 지금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또 올림픽대로도 한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는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잠실 부근부터 반포 주변까지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7도고요. 습도는 59%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 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

0: 하는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8: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 방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처리 작업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뒤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주변 통행량도 많습니다. 이후로도 반포대교까지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는 정체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방면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또 성동분기점 부근도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진입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용비교까지 군데군데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9: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0: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9: 아, 네. 죄송합니다.
1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3: TBS 교통정보
1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양방면 모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안성휴게소 부근 2차로고요. 승용차 관련 사고입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 이후로도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서울 요금소 부근인데요. 화물차로에서 소형 화물차 관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또 올림 빅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동 부근까지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 방면으로 도봉터널 진입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도봉터널 나올 때까지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